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쾌하고도 흥겨운 리란 가수의 노래 연변의 꿈 피우리로 오늘 요청한마당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희망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함께 꿈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더욱 아름답고 큰 꿈이 될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멋진 인생을 그려가면서 멋진 꿈을 펼쳐보면서 조화롭고도 문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원으로 돼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하여 임양수 가수가 부른 노래 고향의 청제비를 감상합시다.

0: 저는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윤정입니다. 오늘은 영길시 조행천진에 거주하는 저희 어머님 강호구 89세 생신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올해는 어머니 생신에 꼭 고향에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님 생신 즐겁게 보내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오.
1: 네, 그럼 림창호 씨가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청한 노래 어머니 팔베개를 보내드립니다.

0: 혼자서 열심히 가꾸고 만들어가는 꿈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꿈이 더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화룡시의 김정복 씨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밭을 꼭꼭 채우는 것도 좋지만 많이는 베풀면서 주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두 자식도 성장하여 맡은 바 일터를 찾고 남편도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돼준 남편과 어려운 시절 많은 도움을 주신 친척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소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용정시 로토구진 대마촌 제4촌민소조의 남견순 씨도 남편 문길 씨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이봐.
2: 보투리.
1: 에?
2: 보투리.
3: 그치도 어디서 나를 부르네.
2: 여기요.
3: 여기라게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3: 저이 안에 사람 있을까?
2: 야.
3: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3: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2: 네, 불렀어.
3: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왔다닥 놀랐.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나. 야! 아! 어째랄까?
4: 예?
3: 예?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3: 높게 말하셔. 아이 듣긴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3: 열어달라고.
4: 아, 예.
3: 아이, 채워. 야, 이 안은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습니까? 예?
4: 야, 내 이 내 편에 내 오늘 그새 야, 그새 에이 정말 딴지
3: 아무튼 여기 여기 있습니다.
4: 예.
3: 알겠습니다. 배달. 아, 저 손님
4: 어제
3: 잘못 들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4: 맞소! 저 101호까지 배달아!
3: 101호로?
4: 야!
3: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 하면 할게지.
3: 아니 뭐 요리 같이 한 분들은 손님들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 씁니까?
4: 어사!
3: 이거 뭡니까?
4: 아 뭐이겠소? 배달할 먹어야지.
3: 야 배달을 하다하다 저런 사람 처음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 사무 이름 배달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 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안녕하십니까 받는 배달입니다.
5: 저기다 넣으셔.
3: 예. 아 이야 무슨
5: 거기다 놓고 가

0: 하셔.
1: 아이, 그냥 걔라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0: 예?
1: 여기 와줄 수 있을까?
0: 어제.
1: 아니 저 손님이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0: 요구 사항인데 무슨 요구 사항?
1: 아이 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람 마사놓기 전에 배달 끝. 예. 버틀비 씹어. 예.
0: 그 사람이 보낼 때가?
1: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0: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1: 예? 아, 남편인가?
0: 저
1: 버틀비 씹어입니다. 예.
0: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1: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회사고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0: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딱 무슨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1: 예?
0: 내 똑똑히 말해줄게.
1: 뭐?
0: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1: 무슨 거?
0: 단식 하든지 말든지.
1: 예.
0: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1: 무슨 거?
0: 맘대로 하죠.
1: 어째냐?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은날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러니까?
0: 여보,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팡 안에 있는 나그네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1: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에?
0: 너희방 부과?
1: 쫄 어디 이런 부부가 다 있니? 아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그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근데 내가 어떻게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총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고쳐, 단식하든지.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2: 또 무슨 배달?
1: 나오시오. 내가 마셔!
2: 어? 어디 있네?
1: 핸드폰 구매하든지 말든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2: 여튼
1: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받고 전화도 받고 집도 받고 똥 먹고 싹 바꿔.
2: 야야야야
1: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든지 똥 먹... 만들! 하셔! 배달 끝! 버틀비 20원입니다.
2: 시간! 네.
1: 버틀비
2: 굶어 죽든지 말든지
1: 일일
2: 피드네
1: 정말 이게 어쩌라고? 아이, 어째, 괜찮습니다.
2: 이게 다 올라가던데. 보돌이.
1: 예?
2: 배달 하나 더.
1: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2: 자!
1: 예? 어째.
2: 넌 눈이 멀었지.
1: 응?
2: 니 하도 곱게 생기니까 니하고 결혼해줬더만.
1: 예?
2: 이 기어진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싶어도. 응?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응?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로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이어지는데 나선 바보 한국에 해도 응?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네 알몸으로 돼지고기 한번 싸왔니 응?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1: 발발이?
2: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1: 아 어쩌냐고
3: 이인대 샀다 얼마나게
1: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야할까
2: 저희한테 배달해라
1: 배달해라고?
2: 어. 배달비는 역시 너희 방북하다
1: 무슨 계란이지?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받고 먹어서 배달입니다 야! 아자! 내 니가 결혼하기네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는 애 니가 잔치를 했지 어? 니 내가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줬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개고 똥똥이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를 키워준지만 낫겠다
0: 야!
1: 개야! 개야! 내 배달 배달 내 옷을 달았으면 다 빠졌지 어째랄까?
0: 전화입니다.
1: 예?
0: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1: 아, 저는 나 싫습니다. 좀 배달
0: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1: 모니터리 싹 빠졌는데 배달을 어떻게 할까?
0: 이제 예. 만능 배달 회사라고 했지?
1: 예.
0: 그 회사 구워머니까?
1: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합니다. 예.
0: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예. 안 하겠다 말이지?
1: 아.

0: 그게 아니라.
1: 내가 좀 의심해서 차핑 올리라고
0: 야, 갈게? 그게 아니라.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1: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죠.
0: 진짜 마지막이지?
1: 진짜 마지막 한 번이다.
0: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해야 되겠을까?
1: 아니, 이번에는 더욱 강렬한다.
0: 어떻게 더 강렬하다고?
1: 체력이 좀 소모될 겐다.
0: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 그냥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1: 저기 저 짱클 보이지?
0: 예, 네, 보인다.
1: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0: 무슨 뭉개나라고?
1: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에.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도 뚱쳐내 놓으죠.
0: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짬뽕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자니까?
1: 뭐시게? 남편?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0: 아, 그래도 그렇지.
1: 만능 배달 회사 구호.
0: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1: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0: 야, 저, 아이고 오진이 마살라는데. 삼촌이
2: 또 어째?
0: 이번에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어째 이러니? 아구야. 어째?
0: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2: 앉아서 보면 안다고.
0: 네. 겸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2: 어?

0: 완전 끝났습니다.
1: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 거지 뭐. 네 배달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어,
0: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 어서 배달 좀만 못하겠다.
1: 전원이다.
0: 아, 이 전원이고 이만원이고 못한다.
1: 야야야. 아버지.
0: 아 못한다는데.
1: 네 집에 아버지 있지?
0: 아버지 있지 뭐.
1: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반찬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 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0: 누기 무게 나는가?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까?
1: 그게 나, 그게. 예? 내가 지금 이게 짬뽕 이 박사라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예. 남자의 자존심 너네 아버지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사라 다 모았다
0: 그래 내가 어찌 될까?
1: 남자는 뭐야?
0: 남자가 의리지
1: 그래 어떻게 해
0: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1: 야,
0: 네?
1: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0: 무슨 일이라고?
1: 조카.
0: 삼촌이.
1: 조카. 조카.
0: 네?
1: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네. 택배를 물고이 한 무대지 있을 게다.
0: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을 테다.
1: 그거 내가 당장 따라가서 그래서 빵. 뭘 봐서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다 뒤집어버려
0: 알았습니다
1: 아 근데 조카
0: 예?
1: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0: 생명의 위험까지?
1: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0: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1: 조카
0: 예?

0: 아이 무슨 야 우리 버터니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좋다 선생님. 모서리 마저 말라대 지금.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옷을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 내 감상과 이렇게. 삼촌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1: 아 뭐 저
0: 아야 이게 네게 다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0: 나 잘생겼다. 아 22살이다.
1: 22살?
0: 아 이제 대학 3학년기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1: 법과?
0: 어.
1: 야 대단하구나. 아저 삼촌
0: 어?
1: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0: 아.
2: 떠모
1: 아이 그게 아니라 이 가족 사진 돌려주러 왔어.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슨가?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라서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이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란까. 내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 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랍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가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근데 지금 삼촌 아세 손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많이 되겠을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한마디 말에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기에 평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애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내일이면 흥룡강성 호림현 양강진 한민촌의 리애자 씨의 동창 한순복 씨의 62세 생일이랍니다. 한순복 씨는 속 깊고 마음 넓은 친구로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대해주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녀랍니다. 하여 리애자 씨를 비롯한 소꿉 친구들은 한순복 씨 생일을 축하하면서 노래 청산록수로구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왕창현 왕청진 대마초래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왕창현 왕청진 노인협회 회장 김희숙 씨는 왕창현 왕청진의 14개 노인협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정도 드높고 마을 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어 노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 김금순 씨는 김희숙 회장이 앞으로 노인협회 사업도 잘해나가고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서 72세 생일 선물로 노래 가을연가를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훈춘 씨의 정영숙 씨도 친구 리채숙 씨가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마음씨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63세 생일 선물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참 아름답습니다. 꿈을 실현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의 힘은 더 클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행복한 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 건강하게 산 시간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운동이나 음식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운동이나 음식보다도 더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 수명 증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독서라고 합니다. 장수 국가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도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연구하고 25년간의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인구 대비 도서관의 숫자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충실한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 수명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독서가 노년 건강의 핵심인 치매 발생률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한 권, 두 권 읽은 책이 쌓여갈수록 차곡차곡 건강 수명도 쌓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른 책 한 권 펼쳐야겠다 싶지 않으세요? 가끔 독서로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몸의 양분까지 쌓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여성 클럽에 계시는 가족분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면 그래도 매일 내 한 편의 작품을 낭독하는 것이 되니까 네, 어찌 보면 그것도 독서의 일종이겠죠. 네, 가끔 연세가 드시면 사실 글자를 보는 게 글씨를 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는 도서관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린 여성 클럽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여성 클럽을 읽어주는 도서관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잡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양의 잡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네, 그 안의 내용을 눈으로 후루룩 이렇게 보면서 거의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래도 대부분은 여러분들과 거의 다 함께해서 저 또한 뿌듯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읽어가면서 우리의 몸도 정신도 네, 건강하게 네,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 수명도 네,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그래요. 오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질 높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네, 좀 더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박서님께서 나를 위해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첫째, 수면. 둘째, 건강한 음식. 셋째, 운동. 넷째, 독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아, 이런 내용은 두고 마음에 두고 네, 우리가 실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멘트죠. 네, 수면, 건강한 음식, 운동, 독서.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여성 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 독서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사실 저도 가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은 우리 가족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매일매일 책 속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혹여나 또 이런 독서 일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여성 클럽 에서 네, 한 코너를 내와서 여러분들께 네,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작품뿐만 아니라 또 독서 어느 책의 한 구절도
좋고 한 단락도 좋고 네, 우리한테 다 좋은 그런 영양분이 되니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건의는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제가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께 네, 구절구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공부도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감을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삶의 질을 높여가 보는 거죠. 그래요. 오늘 여성 클럽에는 금선이님 그리고 향기님, 태평양보험님, 최소천님, 박정흠님, 최화자님, 최원문님, 박소님 그리고 쨍아이님 네.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저는 금방 박소님께서 보내주신 이 네 가지가 다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비결이죠. 맞아요. 향기님도 저도요. 그래요. 수면, 건강한 음식, 운동, 독서. 그래요. 우리 모두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은 이 네 가지를 지켜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네. 향기님께서 좋아요. 김경희님께서도 좋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함께 네, 가끔 시간이 날 때 제가 책 속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그냥 낭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나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영웅의 노래입니다. 황금빛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황금빛처럼 반짝반짝하길 바라면서 들려드립니다.

네,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서인지 노래를 듣는 내내 또 흥분이 되네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저도 독서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말로 된 4대 명작도 저의 손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몇 권 있습니다. 아, 이런 걸 여러분들과 한 권 한 권 읽어가다 보면 또 더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로부터 또 받을 수도 있고 참 좋은 경험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막 설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그런 독서의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제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이나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성클럽 앞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클럽은 조일남 작가님의 글 나와 책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들려드린 노래 네 듣기 좋아요 하면서 금선희님께서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황영훈 가수의 노래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분을 이어서 또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민호의 노래입니다. 으라차차.

신나는 곡 한 곡 들어봤는데요. 제가 너무 제가 다 설레고 신이 나네요. 저는 예전에 꿈이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재능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항상 이런 로인들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서 정말 신문 한 장을 읽어주고 싶었고, 그런 좋은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책, 좋은 내용을 읽을 수 있어서 뭔가 저의 꿈에 한 발짝 조금 더 다가간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 사실 방송을 준비도 못했는데 두서없이 진행하다가 또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네요. 어제 제가 필사한 내용의 한 단락인데요.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매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일.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작품, 조일남 작가님의 작품 나와 책을 감상하시면서 또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갈까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인지 가끔 자신을 두고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나는 무엇으로 있는 것일까?

긴 시간 세상을 살아왔으니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첫 번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나 그 가운데서 이거다 생각되는 것이 바로 책이었다. 지금의 애들처럼 학전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내 생애 처음으로 만져본 책은 소학교에 입학해서 받은 교과서였다. 그러나 교과서는 소학교에 입학했다는 기쁨과 이제 공부하게 됐구나 하는 사실 확인뿐이었다. 기껏해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필요한 책 정도로만 생각했지 책에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 하긴 누가 글자도 배우지 못한 채 책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내가 진짜로 책에 끌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 3년 후였다. 내가 조선어를 다 익혔을 때 부친이 사놓은 책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부친도 문학 소년 시기를 거쳤는지라 집에 쓴바귀꽃, 홍기보, 삼국연희 등 소설책들이 적지 않았다. 그때 꼭 책을 봐야 한다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책이 그리 좋았을까? 아마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마을에서 작은 걸목길을 사이두고 세 남자애가 동시에 한 학교, 한 학급에 입학했다. 누구는 양철아이고 누구는 기와아인데 초가아인 나는 여러모로 짝지어 있었고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런 나에게 책은 안식처였고 오아시스였고 또 다른 세상이었다. 정말이지 책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책 속에 좋은 사람들이 싸워 이기는 이야기는 나에게 그 어떤 정신적 탈출구 같았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그러나 10살을 금방 넘긴 아이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와 같은 장편 소설의 내용을 리해하면 얼마나 리해할 수 있었을까. 그 뒤로 몸도 자라고 읽은 책들이 축적되면서 책 속의 이야기보다 책 속의 인물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책인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의 주인공 바벨의 형상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세상은 이러하고 강철은 이렇게 단련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책은 내 인생의 도로 표식 같은 것이 됐다. 지식 청년들의 하향바람이 크게 불어오자 나도 거기에 떠밀려 광활한 천지로 나갔다. 그 시절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당시 공사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박화 선생한테 제발 사정해 시간이라는 잡지 몇십 권을 빌렸다가 선생이 먼 곳으로 전근하게 돼서야 겨우 돌려드리는 뻔뻔함을 보여줬는가 하면 다들 노름을 하는데 혼자 책을 본다고 동네 젊은이

이가 내 책을 찢어 놓자 욱하는 성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에서의 바벨의 의지로 대학 입시가 회복된 두 번째 해까지 버티다가 결국 혼자 집채호에 남게 된 것이다. 낭떠러지에서 말을 돌려 다음에 대학 입시에 도전해 끝내 대학생이란 명찰을 달았다. 대학생활 4년을 마치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원 없이 책을 만질 수 있는 출판사를 직장으로 택했다.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놀라운 일이 바로 책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 교재편집실 소학조에서 내가 한 개 학년을 맡아 조선어문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여러 교육 전문가 편집들이 모여 각 학년별 교수 내용을 교정하는 교수 요강을 만들고 각 학년별 편집들이 거기에 근거해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었다. 조선어문 지식의 점진적 전수와 함께 민족 문화 내용, 도덕 교양 내용, 애국주의 교양 내용까지 모두 학생들의 심리 연령 특성에 맞게 면밀히 배분됐다. 그렇게 초안이 나온 후 반복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교과서가 완성됐다. 그러니 교과서란 완전히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발견은 나에게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얼마 전에 사상해방과 관념갱신의 새로운 사상을 접수한 원인도 있었겠지만 내가 전에 본 책들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가운데서 얻은 깨달음의 영향이 컸다. 그렇지 않은가? 책은 모두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책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작자의 고민과 생각이 들어있고 작자의 노동이 숨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책에서 말하는 진리 같은 내용도 알고 보면 작자의 관점과 주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하게 하면 바로 진리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받은 충격과 격동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됐는데 문학 창작에는 힘이 붙일 것 같고 책에 대한 평가에는 왠지 자신이 있어 엿본 것이 바로 문학 비평이었다. 조금 얄팍한 생각이었을까? 문학 비평이라고 하면 내 견해와 주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광활한 천지로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쭉 30여 년간 나는 전문 문학 비평을 해왔다. 거기에 또 교재 편집이라는 직업이 든든히 받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대신 책은 책대로 원 없이 벌 수 있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꼭 봐야 했고 꼭 문학에 대해 말하고 세상에 대해 말해야 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누군들 눈칫밥을 먹지 않으리오만 나는 눈칫밥을 적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인가. 물론 그동안 계속 그 일에 몰두해 있어 직업병같이 모든 일에 대해 늘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민폐를 끼쳤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즐거운 전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나와 책 사이의 관계였다. 전에는 책이 내 삶의 길잡이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도구가 돼버린 것이다.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많은 비판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했고 그 결과는 오롯이 내 몫으로 된 것이다. 내가 내 발언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책과의 반백년이 넘는 인연, 바로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이 첫 번째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도 책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 무기야 잘 있거라가 아니라 무기야 계속 함께 해다오가 내 바람이다. 내 향년이 계속되는 한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이 책이 아닐까?

그냥 헌 모자 하나 덮었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네, 금방 조일남 작가님의 나와 책이란 작품에 이어서 최백호님의 독백 네, 책 듣고 왔는데요. 어떠세요? 네,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또 때로는 현실에서 잠시 도피하기 위해 또 때로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곤 합니다. 그리우가 무엇이든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딛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말입니다. 어떠세요?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뜨끔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필사를 하면서 오히려 독서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책은 읽고 싶은데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항상 거기에 대한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요. 책만 들면 왠지 모르게 자꾸 잠이 쏟아져서 말이죠. 어쩌죠? 그래서 그런 이런 피탈로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채워가야 합니다.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채워야 하는데요. 다행히 저는 또 그 필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매일 책 속에 좋은 내용들을 적으면서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즘은 독서도 조금 하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루가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일매일 지금 운동도 어찌 보면 거의 네, 견지를 하다 보니까 피부도 왠지 모르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 저는 항상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안달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독서도 가끔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점점 더 예뻐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매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점점 예뻐지다 보면 거울 앞에 더 서고 싶고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쁜 옷도 더 입고 싶어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왠지 모르게 조금 축 처진 그런 느낌으로 몇 년간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반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저 또한 많이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일 많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책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는 우리 여성 클럽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스마트폰을 잠깐 보는 그런 시간들 또 가끔 출퇴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출퇴근해서 거의 그런 시간이 적지만 예전에는 혼자서 사실 공공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도 생각해보면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찰나찰나의 순간들도 쌓이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명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독서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작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또 잠자리 들기 전 10분의 평안, 그렇게 책은 우리의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책이 좋은 이유를 뽑으라면 무엇을 뽑고 싶으세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아날로그적 매력, 네, 옛날의 그런 매력을 선물해 주는 것을 저는 뽑고 싶은데요. 책을 만났을 때의 설레임,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는 가끔 그 김쌤이 추천해 주는 책을 네, 구매할 때 있는데요. 그 택배 받기 전까지 좀 설레이거든요. 표지와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감촉도 좋고요. 책에서 나는 고유한 냄새까지 모두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 모두 정말 휴대폰만 네, 만지작 하는데요. 가끔은 그런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옛날 아날로그적 매력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아날로그적 그런 순간을 느끼고 있는 셈이죠. 독서의 가장 큰 매력은 혼자이지만 함께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공감 가죠? 혼자서 책을 읽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누군가와 함께한다 이런 느낌을 받곤 하죠. 책 속에서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또 공감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책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도

최소천님께서 글이 좋아 귀 기울여 듣는데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독백처럼 울리는 최백호의 노래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노래 이런 독백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 참 의아했었는데요. 제일 처음 이 노래를 들려드릴 때 박소님께서 이런 노래도 있으세요 하던 그 순간이 전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데요. 최소천님도 오늘 최백호 가수의 노래에 뭉클했다고 하네요. 목소리가 또 특유하죠. 내용도 좋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서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글로 표달할 수 있는 자그마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어릴 때 읽었던 수많은 명작과 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차곡차곡 읽어두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박서님, 네, 지혜롭게 사시는 박서님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낭독을 하다 보면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있었잖아요. 마당에서 엄청나게 교과서를 죽어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옆집에서 항상 네, 신기해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는 교과서 위주로 저는 낭독을 했는데요. 그 낭독이 오늘의 저를 조금 더 만들어준 것 같아요. 박서님의 그 멘트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성공님께서 조일남 선생님의 좋은 글 나와 책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글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많이 공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향기님께서 참 좋은 글이네요. 독서를 하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 책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오늘 책에 대한 방송 너무 좋아요. 그래요. 사실 준비가 덜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우리 방송은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김성공님께서 소학교 1학년 때 십자관 넘긴 후 그냥 앉아 과문을 다 읽고야 일어났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소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도 신문을 읽는 애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오늘 좋은 글 내용으로 책은 친근한 친구라는 실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책을 읽다 보면 특히 노년에는 치매 예방에도 으뜸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투자가 필요 없이 네, 우리 함께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서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질 높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서님께서 어릴 때 선생님 댁 책장 속에 그 많은 책을 선생님 덕분에 한 권 또 한 권 읽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책 한 권 건네받아 안을 때마다 늘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책을 어디가 구하기 힘들었죠. 책이 있는 집들도 많지 않았고 이런 선생님이 또 오늘 생각이 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선생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감사함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오늘 또 저의 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서 하늘 끝까지 전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도 생방송은 이렇게 또 따뜻한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향기님께서 아버지가 소학교 교장이셨는데 맞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죠. 학교 공장이 잘 돼서 그림책을 한 마디씩 사들여 올 때면 저는 그림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책을 즐겨보는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력해보려고 하는 네 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멘트들을 보내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호응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옥화님 오랜만에 네,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배운 싸움의 기술은 이런 것이다. 진심을 담아 빠르게 사과하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입으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하기.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어떨지 언급하고 공감하기. 누군가와 같이 살아보는 경험을 거치고서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네,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친구, 가족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막상 싸울 때는 내 입장만을 생각하며 목소리를 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잠깐 사이에 틈이 생겨납니다. 싸움이 벌어진 순간 나를 잠시 내려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이켜보고 공감하기, 인정하기, 그리고 빠르게 사과하기. 이것이 바로 잘 싸우는 법이 아닐까요?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어떤 삶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정성숙님의 숙이 엄마의 마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마음 정성수. 어느새 딸애가 고중 1학년생이 됐다. 요즘 나에겐 딸의 사춘기가 큰 과제로 다가왔다.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하듯 나도 사춘기 딸애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으나 그래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든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랴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부모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지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는 그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소학교 때 일이다. 내가 한 번은 최우수 상장을 받고 날아갈 듯 기뻐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 그런데 엄마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너 잘했네 라고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엄마의 칭찬과 포옹을 기대했는데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는 생활고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여력이 없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주 들었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로움이 차오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하여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랑을 받았던 순간보다 걸러지지 않은 부모님의 감정들을 받아내느라 힘겨웠던 기억이 더 많았다. 이런 나이기에 내 아이한테만은 그런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더 모지름을 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다. 요즘 사춘기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모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본다. 나는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잦은 만남과 교류를 가진다.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지나온 사람들에게 경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챙겨보면서 아이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누군가 그랬다. 아이의 방황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달려있다고. 어린 시절의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현재의 문제점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딸에겐 아낌없이 사랑을 주어야겠다는 다짐이 더 확고하게 섰다.

어떻게 사랑을 줄까 고민하다가 불현듯 내가 어려서 받지 못한 부분을 딸에게 제일 먼저 채워둬야겠다고 판단됐다. 어릴 적 나는 엄마가 내 딸아 사랑해. 우리 딸이 어쩜 이렇게 고울까?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라고 말해주기를. 아버지가 우리 딸 참 장하다 세상에서 최고다 라고 칭찬해주기를 바랐다. 하연아는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줌으로써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딸애를 키우면서 관찰해보니 아이는 자기가 말했을 때 엄마가 즉각 반응해주면 좋아했다. 아이의 속마음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때는 아이의 부름을 듣고도 그래 엄마가 이것만 마저 하고 갈게 좀만 기다려 라고 하기가 일쑤였다. 아이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외친다. 엄마 빨리 와. 나는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아 즉각 아이한테 가지 않았는데 딸에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좀만 기다려라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인내심을 잃은 날에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질없는 행동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 듣고 싶었던 말, 받고 싶었던 눈빛, 안기고 싶었던 품,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위로의 말, 그리고 내가 머뭇거릴 때 기다려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무탈하게 자랐다. 표현이 서투르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싶은 리오는 사랑이 가장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이리라.

방법은 다양하다. 하루에 50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하루에 100번씩 포옹해주기. 아침에 헤어질 때 뽀뽀 5번 해주기 등이다. 그리고 딸애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언가에 꽂혀 물끄러미 바라볼 때 10분 기다려주기. 약속 시간 바로 전에 재촉하지 않고 미리미리 귀띔해주기. 바지에 실수했을 때 심호흡 10번 하고 말하기 등 특정한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아이한테 매일마다 우리 공주님 사랑해 라고 하며 두 팔 벌려 가슴에 꼭 안아준다. 아이가 학교 갈 때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하학회 돌아올 때 역시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맞아준다. 딸애가 어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눈빛 교환하기, 손바닥 마주치기, 윙크하기, 애칭 부르기,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쁨을 산다.

요즘 딸에는 편지에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심심히 느낀다고 자주 말한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 마음

사랑하는 딸아. 엄마의 인생은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너가 태어나기 전과 너가 태어난 후란다. 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해 가면서 무르익는 거였어. 그 과정에서 엄마는 불쌍하고 아픈 엄마의 어린 시절도 만나고 또 사람은 아파도 혼자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과 힘들어도 혼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 엄마가 그동안 너를 아프게 한 게 있다면 그건 너가 미워서 그건 너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잃은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엄마 자신의 힘겨움 때문이었어. 엄마는 늘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 엄마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켜준 존재가 바로 너니까. 너가 너의 인생을 여행할 때 때론 힘들어 울게 된다면 엄마는 곁에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이고 싶구나. 너와 나, 우리 둘 사이에 따뜻한 햇볕도 내리쬐게 하고 신선한 바람도 지나가게 하고 아름다운 풀꽃도 피어나게 하자꾸나. 너의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딸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침 일찍 깨어나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구나.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해내려는 마음에 감동했어. 요즘 학교에서 혹시 무슨 상황에 부딪힌 건 아니지? 소심 가득한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엄마가 많이 걱정돼서 그래. 혹시 친구 사이 문제인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 너한테 언제나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게.

끈끈한 가족 예를 자랑하며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요즘 나는 전례 없는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엄마로서의 마음 공부도 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네, 정성숙님의 속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같은 엄마로서 아이한테 사랑 표현이 적었구나 하는 아이에 대한 미안한 감이 드네요. 네, 애들한테도 사랑을 자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응원해주기, 포옹해주기. 네, 씩씩한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랑 표달법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화이팅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미향님의 글을 구슬이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

괜찮나? 김미향. 어느 날 대학교 때의 숙소장이자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다. 친구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한 것만큼 본인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연말 고과도 띵가띵가 노는 기타 동료들에 비해서 낮게 받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이직을 고민한다고 얘기했다. 그런 친구에게 난 그럼 이직을 고민할 게 아니라 상사한테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물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라고 일도 더 많이 하고 성과도 더 많이 냈는데 왜 이런 평가를 줬는지 한번 따져보라고. 그 상사도 본인만의 평가 기준이 있을 거고 만약 그 기준의 합리성을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고치면 되는 거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자 친구는 나에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넌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렇구나. 근데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느낀 건데 너는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대학교에 다닐 때도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어린데다가 혼자 외지에서 왔다고 너랑 다른 애들이 나 많이 챙겨줬잖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좋은 선배랑 상사들을 만나서 꽤나 즐겁게 일해왔던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넌 네 원칙이나 규정 같은 걸 어김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쭉 살아온 것 같다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난 네가 늘 애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너의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어. 너도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야, 난 결혼해서 애도 낳았고 이미 아줌마가 다 됐거든. 아직 결혼도 안 한 네가 나한테 애 같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친구가 너무 우울해하면서 말하는 게 느껴져서 난 그냥 농담조로 얘기했다. 근데 너도 나랑 똑같이 직장생활을 7년 정도 했는데 아직도 직장생활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공평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쭉 함께 일해왔다는 거잖아. 그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야. 사실 난 직장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거든. 친구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 난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첫 직장에 입사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에도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라고 말하는 선배나 상사는 없었고 오히려 다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면 돼요. 라고 말해주면서 믿고 기다려줬다. 직장 생활이 이젠 7년차인데도 뭔가 실수를 하면 화내면서 뭐라 하지 않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다음엔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라고 건의를 주는 인생 선배 같은 좋은 분이랑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 직장 생활에서 내 원칙을 지키면서 공평성을 추구하고 불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남들에게는 어른스럽지 못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그리고 친구는 계속해서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해줬다. 대학교 때 학교에서 매년마다 집이 가난한 애들한테 보조금을 줬었잖아. 그건 본인이 신청하는 거였는데 내가 너한테 넌 소수민족이고 한부모 가정이어서 추가 점수도 많으니 적어도 3등급은 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마 필요 없다고 그랬겠지? 아니, 네가 그랬어. 정말 집이 가난해서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한겨울에 양파 까고 계란 껍질 까면서 3시간에 5원을 버는 애들도 있는데 쉬는 날 하루 종일 숙소에 누워서 예능만 보고
학업에도 걔들만큼 목숨 걸고 장학금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네가 그걸 신청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말마다 쇼핑이나 하면서 굳이 보조금 신청하는 애들은 정말 본질이 나쁜 거라고. 그 이후로 넌 정말 4년 동안 걔들이랑은 말도 안 섞더라고. 그런 널 보면서 난 많은 생각이 들었어. 넌 어떻게 이 생각을 곧이곧대로 얘기하고 싫은 사람은 칼같이 잘라내면서 살 수 있지? 대학생활도 어쩌면 작은 사회생활인데 어떻게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나의 잣대로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넌 아마 크게 된통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숙소 6명 중에서 오히려 네가 사회생활을 제일 무난하게 잘하고 있어서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그 뒤에도 친구는 수많은 얘기를 했으나 결론적으론 적어도 넌 우리 같은 어른이 되지 말고 내가 지키려는 신념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사실 난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다. 내가 직장에서 어류광 부리면서 맨날 농땡이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맡은 바위를 제대로 안 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랑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아닌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직장이 정상인지도 잘 모르겠다. 만약 그런 게 정상적인 어른의 모습이라면 난 쭉 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후배들에게는 더 어른스럽지 못한 직장 문화를 물려주고 싶다.

네, 김미향님의 글을 고세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른이 아니어도 괜찮아.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올해 계획해온 목표들을 얼마나 완성하셨나요? 네, 저의 작은 목표 중 하나는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고 시간은 좀 걸려도 노트에 글을 따라 쓰는 나만의 독서 명상 시간을 매달마다 갖는 것입니다. 네, 비록 계획은 아주 버젓하게 세워놨지만 네,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네, 그래도 견지해보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날 즈음엔 독서 노트도 쌓이고 독서 명상을 하며 가졌던 내면의 이야기들도 작업이 쌓여 있겠죠. 상상만으로도 흐뭇하네요. 네, 여러분들의 올해 계획은 진척이 잘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가슴에 따뜻함을 주는 책 한 권으로 풍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련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2019년 8월 30일 흑룡강 자유무역 시험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7년간 자유무역 시험구는 대러시아 및 국경 개방 협력이라는 입지에 기반해 개혁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우리성 전체의 수출입액과 실제 외자유치 규모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며 우리성 개방 발전이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 대북 개방 신고지 구축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북단이자 최초의 국경 자유무역 시험구 중 하나로서 흑룡강 자유무역 시험구는 개혁 혁신 업무 체계를 전력 구축해왔습니다. 지난 7년간 자유무역 시험구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자유무역 시험구 고도화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조성했습니다. 누적 신설 기업 수는 약 5만 개에 달해 출범 이전의 3배 수준에 이릅니다. 전성 차원의 혁신 실천 사례를 10차례에 걸쳐 총 230건을 발표하며 전국 국경 자유무역 시험구 가운데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허가 신속, 간편, 갱신 등 흑룡강 특색이 담긴 혁신 조치는 전국으로 확산 및 보급되며 개혁개방 종합시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분구는 각자의 여건에 맞춰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할빈 분구는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체계를 구축했고 수분화 분구는 목재 가공, 곡물 등 생산 가공형 산업과 물류, 전자상 거래 등 현대 서비스형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흑화 분구는 에너지 자원, 농산물, 물류 등 국경 간 특색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특색이 뚜렷하고 상호 보완적인 발전 구도를 형성했으며 대러시아 및 동북아 개방 협력의 고도화를 전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흑룡강 자유무역 시험구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고 신설 기업은 10.1%, 신설 외자 기업은 35.3% 늘어났습니다. 수출입 가공 산업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대외무역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국경의 말단에서 개방의 전선으로의 단계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향후 자유무역 시험구는 무역 편의성, 투자 자유화, 국경 간 데이터 유통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종합적 혁신 조치를 내놓으며 국경 개방에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전성 각지에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의 깊은 융합이 스포츠 트래픽을 실질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3천 명이 참가한 할빈 마라톤 야간 형광 러닝 대회는 처음으로 빙설대세계 공원을 장소로 삼아 총 코스 길이 5.20km로 진행됐으며 순위 경쟁이나 페이스 기록 겨루기 없이 도시 파티와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개설에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및 전국 각지에서 온 800여 명의 사이클 애호가들이 2026 중국 개서 자전거 도로 경기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지 각 유명 관광지들의 주말 티켓 예약량이 크게 증가해 경기의 유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됐습니다. 수빈현의 코스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해졌습니다. 가벼운 건강 걷기 달리기 행사는 커플 인증 포토존을 추가하고 이동식 혼인신고소도 설치해 스포츠와 감성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용가는 화산을 등지고 호수에 둘러싸인 작은 도시로 경작지 면적은 325만 무에 불과하며 산지와 구릉이 약 70%, 수역이 약 10%, 평야 농경지가 약 20%를 차지하는 지형적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제한된 토지를 충분히 활용해 맞춤형 농업,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등 특색 있는 모델을 발전시켜 쌀 한 톨, 채소 한 동, 과일마다 좋은 가격에 팔리도록 하며 특색 있는 고급형 현대 농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랑강 수박은 한때 올림픽 특공품이었으며 전국 명품 특산 우수품질 신제품 농산물 명록에도 선정됐습니다. 올해 현지에서 새로 육성한 옥교 참외는 출시되자마자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의 시장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과수농가의 계산에 따르면 한 무의 과수밭에 1년 평균 수입이 3만 원에 달합니다. 채소 수확 및 가공 성수기를 맞아 년간의 인터넷 플러스 식품산업 인큐베이션 단지에서는 여러 생산 라인이 매일 15시간 이상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유두각과 호박 조각은 주로 한국 시장을, 송채는 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6년 러시아 영화제 할빈 지점 개막식이 할빈 여농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화 예술을 매개로 중로 간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우리 성이 북방 개방해 새로운 고지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는 우리 성에서 처음으로 한 개 성 두 개 도시 방식을 도입해 할빈과 흑하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고 1년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빈 지점은 산업교류, 영화 상영, 인문대화에 중점을 두고 흑하 지점은 중도 쌍둥이 도시라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민간 교류의 성과를 선보이게 됩니다. 현재 해림시 신안 조선족진의 오마무에 달하는 벼가 자람새가 좋아 풍작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적의 규격화 논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시골 들판 곳곳에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신안 조선족진의 벼재배 농가 리승지 씨는 신안 조선족진은 지능화 농업 플랫폼을 활용해 논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재배된 쌀은 품질이 특히 좋다며 논밭에 설치된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논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신안 조선족지는 해림시의 표 주산지로서 해랑하의 우수한 수자원을 활용해 관계하고 있으며 넓은 행간과 좁은 행간 교차벼 재배, 벼와 민물가재 동시 재배 양식, 벼와 오리 동시 재배 양식 등 친환경 생태 재배 양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에 걸친 지능화된 논밭 관리를 통해 쌀의 품질과 곡물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돌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말을 듣고 곽상이 한창 흥분으로 가슴을 들먹일 때 같은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곽상 내 연에 소속된 영의영장 류키영이었다.
1: 왜서 당중앙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전국 대륙에서 23년간 전쟁을 하고 이제 금방 전쟁이 끝났는데 또다시 전쟁을 하라니. 그것도 선지 무기로 무장한 미국 사람들과?
0: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당중앙의 결정이 영명하다고 하니 그도 마지못해 응부했으나 속에서는 숱한 의문 부호가 물결치 올랐다. 특히 이 결정은 그의 결혼 준비에는 결정적인 타격으로 될 수 있었다. 온갖 생각으로 골몰하던 그는 결혼 날짜를 앞당겨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이튿날 아침 그는 말을 타고 80리를 달려 위생부가 있는 함양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 전마는 미역이라도 감은 것처럼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었고 류키영의 바지가랭이도 땀에 후줄근하게 젖었다.
1: 가는 동무, 그간 잘 있어서?
2: 영당 동지구만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오셨어요?
1: 동무를 찾아봤지.
2: 거짓말, 우리 반장 동무를 찾아온 걸 제가 모르려고요.
1: 그래, 양설 동무가 지금 어디 있어?
2: 우리 반장 동무는 지금 저기 북적한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가서 불러올 테니까 저만 기다리세요.
1: 아, 너무 요란스럽게 떠들지 마오.
2: 알았어요.
0: 좀 있다 간호원이 들어왔다.
2: 곧 오겠다고 했으니까 저만 기다리세요.
1: 회의가 길어질 모양이구만.
2: 우리 반장은 지금 한창 발언 중이던데요.
1: 그래서? 네, 이거 좀 급한데.
2: 말했으니까 좀 있으면 올 거예요.
0: 잠시 뒤에 양설이 방 안에 들어섰다. 간호원은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3: 참, 영장 동무도 남이 한창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 위신도 봐줘야 할 게 아닌가요?
1: 아니, 이 너무 좀 보지? 집에 갔다 와서도 나한테 한 번도 들리지 않고선 남이 몇십 리기를 달려왔는데 성을 내다니. 이걸 좀 보라고.
0: 류키영은 땀이 후줄근이 젖은 바지가랭이를 보여주었다. 그걸 본 양설은 야속한 생각이 어느덧 사라졌다.
3: 왜 이렇게 급히 왔어요?
1: 군사령부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들렸어.
3: 어서 말해요.
1: 더무도 우리 부대가 이제 곧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3: 저도 금방 꼭 가겠다고 발언했어요.
1: 그렇소.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임무야. 그런데 우리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해서 그러.
3: 우리 일이라면?
1: 그 결혼식을 앞당기는 게 어떻겠어?
3: 요 며칠 새의 말인가요?
1: 그렇소.
0: 결혼식을 앞당긴다는 말에 양설은 망설였다. 그는 생각에 잠겨 젊도록 류키영을 바라보았다.
3: 동무가 왜 그렇게 급해하는지 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뭐 도망이라도 칠까봐 그래요?
1: 하긴 좀 창조란 감도 있긴 하지. 나도 이건 처녀에게 있어서 일생 대사이니만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3: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1: 그럼 뭐 때문이요?
3: 제가 말했지만 난 조선전선에 나가기로 했어요.
1: 나도 동의하오. 그런데 그것이 결혼과 뭐가 모순되는지 알 수 없구만.
3: 참, 동무는 나더러 배가 남사만 해가지고 부상병들을 간호하고 행군하라 말인가요?
0: 말을 마친 양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1: 아니 양설이! 양설이!
0: 양설은 나가사 바람으로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루키영은 어깨가 축 처졌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되었다. 루키영은 맥없이 말고삐를 풀고 말이 올라탔다. 루키영의 머리는 또다시 복잡해졌다.
1: 양설이 오늘 왜 갑자기 저리 매정할까? 단지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고 했는데 왜 전혀 인원할 여지도 주지 않고 저렇게 야단칠까? 혹시 이번에 곽상과 같이 고향에 갔다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그들 두 사람은 한 고향 사람이고 어릴 적부터 딱 친구였지. 양설은 우리가 약혼한 다음에도 곽상과 허물없이 시시닥닥거렸고, 또 있지, 둘이 고향에서 돌아오자마자 양설은 나를 먼저 찾지 않고 곽상을 시켜 결혼 날짜를 미루겠다는 쪽지를 보내왔고, 이게 다 꾀보로 소문한 곽상의 작감이구나.
0: 류키영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요즘 부대는 가을 거지를 중지하고 전투 준비로 바삐 보냈다. 전사들은 무기를 닦느라고 눈코 뜰 새 없었다. 후방 부문에서는 탄약을 내주고 쌀 전대를 만들고 말편자를 만드느라 밤낮 없이 뚱땅거렸다. 전투동원 사업이 시작된 지 사흘

0: 작정 지원 동지도 등탄장이 없으니까 일이 많겠는데 몸을 잘 돌보십시오.
1: 하긴 등탄장이 없으니까 짐이 나한테 쏠려 속이 조급했나다니까. 그래, 동문회의 연회에서는 동원 사업이 잘 되고 있어?
0: 아, 대부분 전사들은 한번 본때 있게 싸우겠다고 열정이 높은데, 아, 문제거리로 되는 동무도 있습니다.
1: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요?
2: 누구겠습니까? 애꾼을 내놓고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1: 애꾼이 또 애를 먹인다 말이요?
0: 아예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겠답니다.
1: 그 동무가 왜 서명하지 않겠다고?
0: 며칠 전에 도망치는 걸 붙잡아왔습니다.
1: 도망쳤다고?
0: 네, 원래는 그 동무와 한번 잘 말해보려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젠 혁명이 끝났다고 고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1: 요즘 동원 사업이 있은 후에는 어떠소?
0: 도망친 걸 붙잡아온 다음에는 용창에다 가둬놓고 동원 사업에도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1: 동원 사업에도 참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서명할 수 있겠소?
0: 참가시킨다고 해도 헛수겁니다.
1: 안 돼요. 어서 그 동무를 내놓소. 내가 그 동무와 얘기해보겠소.
0: 알겠습니다. 화승마.
3: 네.
0: 어서 가서 애꾼을 데려오.
3: 알겠습니다.
4: 잠시 후 화정방이 혼자 돌아왔다.
0: 아니, 애꾼은?
3: 애꾼이 영창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0: 뭐라고? 나오지 않겠다고?
3: 네.
0: 왜서?
3: 그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0: 두 가지 요구? 그게 뭐요?
3: 첫째, 귀를 조례히 하면 연장에게는 전사를 36시간 감금할 권리밖에 없는데 지금은 벌써 12시간이나 초과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규례를 위반한 게 아닌가고 했습니다.
0: 나원. 그리고 또 뭐라 했어?
3: 그리고 또 규례를 위반한 사람이 직접 와서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0: 아니, 이런 애꾼이라고야?
4: 곽상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정치위원을 흘끔 바라보았다.
0: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애를 먹이는가.
1: 그래, 동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오?
0: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가야지요.
4: 곽상은 애꾼이 갇혀있는 집 쪽으로 걸어갔다.
0: 이보게, 왕대발롱호, 이리 좀 나오.
4: 곽상은 분위기를 눅자치면서 애꾼의 별명을 부르지 않고 집안에 들어섰다. 애꾼은 먼 산을 쳐다보면서 못 본 척했다. 곽상은 그의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0: 왕대발 노모,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넘은 것을 깜빡 잊고 있었구만. 오랜 전우인데 동무한테 사과하지.
4: 애꾼은 자기를 왕대발이라 부르는 소리에 분이 좀 사그라졌고 사과한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기분이 많이 풀렸다.
5: 이건 주로 규율 조례를 정확히 집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이지, 그렇다고 련장이 나한테 꼭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요.
0: 저기 정치위원 동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나가기요.
5: 정치위원 동지도 왔다고?
0: 그래, 정치위원 동지가 령부에서 동무를 기다리고 있어.
4: 그 말에 왕대발은 순순히 나왔다. 그들이 령부 마당에 들어서자 주부 정치위원이 집안에서 나왔다.
1: 왕대발 동무, 어서.
5: 정치위원 동지, 전 요즘 과오를 범했습니다.
1: 다 들었소. 자, 앉아서 얘기할게요.
5: 네.
1: 왕대발 동무, 동무 같은 로병이 어찌하여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됐소?
5: 아니, 전...
1: 동무는 다년간 당과 운명을 같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전투도 많이 했소. 그리고 동무는 부상도 두 번이나 입지 않았소. 그동안 결함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무에게 있어서 주된 것은 성과란 말이오. 동무는 인민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소.
4: 방금 전까지도 기세가 도도하던 왕대발은 눈길을 아래로 떨구고 얌전해졌다.
5: 저 정치위원 동지, 정치위원 동지가 아니고서야 누가 나더러 고문을 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전에서나

0: 전 부대에서 모두들 나를 애꾼이라고 부릅니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라면 난 별로 탓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개신될 수 없는 낙후분자로 취급합니다.
1: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오늘 말로 툭 털어놓고 얘기해 보기요. 동무는 왜 영광을 버리고 그런 길을 택했소? 동무도 부대를 떠날 때는 가슴이 아팠을 게 아니오.
0: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한 번뿐이 아니라 네네 번이나 도망쳤댔습니다. 어떤 때는 동구 밖까지 나갔다가 도로 돌아 들어왔고, 어떤 때는 20-30리나 도망쳤다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사정이 조금만 허락돼도 우리 혁명 좌우를 떠나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다가도 혁명도 끝나고 임무도 완성했고, 그만하면 인민을 대하기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젠 그만 돌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1: 동무는 왜 꼭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오? 혹시 집에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
0: 석지원 동지,
1: 아마도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말해보.
0: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빌어 먹고 있습니다.
1: 아니, 동문에는 빈동이 아니오.
0: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은 재식에 가난한 빈동입니다.
1: 그럼 땅을 분배받았을 게 아니오?
0: 땅을 분배받았지만 팔아버렸습니다.
1: 왜 팔아버렸어?
0: 그거야 내가 집에 없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해방 전에 지수의 등산에 못 이겨 지쳐서 돌아갔고, 해방 후에 어머니는 혼자서 땅을 다루느라고 가슴 고생을 다 하시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 땅이 있어도 뭐랍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1: 아니요, 왕자말동무, 이것이 바로 선홍경리의 취약성이란 말이오.
0: 선홍경리의 취약성이란 건 또 무슨 말입니까?
1: 선홍경리의 취약성이란 말이오, 토지 계약 후 몇 해 동안의 형편을 보면 알 수 있어. 동문의 집은 일에 지쳐 병이 나다 보니 가난해졌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은 후 장가를 드느라고 가난해졌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많아서 가난해졌어. 거기다가 바람이나 우박,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어도 가난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선홍경리를 해가지고는 큰 풍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집 장가를 가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해도 견뎌낼 수가 없어.
2: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0: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 나도 동무에게 그걸 묻자던 참이요.
0: 네? 저에게요?
1: 그렇소. 동무는 요즘 늘 혁명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소?
0: 저... 그런 말을 했지요.
1: 혁명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데 대해 동무는 만족해요?
0: 이렇게 여러 해 혁명을 하고서도 땅까지 팔아버린다면 누가 만족해하겠습니까?
1: 바로 그렇소. 그러니까 계속 전진해야 하고 계속 혁명해요. 모조석께서는 우리의 승리는 만리당장의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소. 토지 혁명을 해서 봉건주의를 소멸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를 소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며, 공업화를 실현하고 농업 합작화를 실현해야 하고, 그리고 뜨락도르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우리 빈농들이 경제적으로 철저히 해방되자면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안 돼요.
3: 왕대발은 머리를 푹 숙이고 근엄한 표정을 짓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0: 내가 너무 그시 아니었구만.
3: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쾌하고도 흥겨운 리란 가수의 노래 연변의 꿈 피우리로 오늘 요청하마당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희망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함께 꿈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더욱 아름답고 큰 꿈이 될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멋진 인생을 그려가면서 멋진 꿈을 펼쳐보면서 조화롭고도 문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원으로 돼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하여 임양숙 가수가 부른 노래 고향의 청제비를 감상합시다.

0: 저는 강북 부산에 거주하는 윤정우입니다. 오늘은 영길시 조행천진에 거주하는 저희 어머님 강호부 89세 생신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는데요. 올해는 어머니 생신에 꼭 고향에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님 생신 즐겁게 보내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오.
1: 네, 그럼 림창호 씨가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청한 노래 어머니 800회를 보내드립니다.

0: 열심히 가꾸고 만들어가는 꿈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꿈이 더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화룡시의 김정복 씨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밭을 꼭꼭 채우는 것도 좋지만 많이는 베풀면서 주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두 자식도 성장하여 맡은 바 일터를 찾고 남편도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돼준 남편과 어려운 시절 많은 도움을 주신 친척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소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용정시 로토구진 대마촌 제4촌민소조의 남균순 씨도 남편 문길 씨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이봐요.
2: 보투리.
1: 에?
2: 보투리.
3: 진짜 어디서 나를 부르네.
2: 여기요.
3: 여기라게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3: 지금 이 안에 사람 있을까?
2: 야.
3: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3: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2: 네, 불렀어.
3: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왔다닥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야! 아! 어째 이럴까?
4: 예?
3: 예?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3: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3: 열어달라고.
4: 아, 예,
3: 예. 재워. 야, 이 안으로 어쨌든 갔을까? 야, 괜찮을까? 네?
4: 야, 내, 이 내편에 내 오늘 그새, 어째? 야, 그새? 네? 에이, 정말, 딴지!
3: 아, 여기 있습니다.
4: 네. 네.
3: 네. 알겠습니다. 네. 배달. 아, 저 손님.
4: 어째?
3: 잘못 들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4: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3: 101호로?
4: 야!
3: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 아니 무슨 포트리 마세리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3: 아니 뭐 요리 같이 하면 되는 손님 절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 씁니까?
4: 어서!
3: 이거 뭡니까?
4: 아 뭐이겠소? 배달을 먹어야지.
3: 야 배달을 하다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 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안녕하십니까 받는 배달입니다.
5: 저기다 넣으셔.
3: 예. 아, 이야 무슨
5: 거기다 놓고 가셔.
3: 아이, 그래야겠다.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예?
3: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어째?
3: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5: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3: 아유 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왔다 마사 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10원. 예.
5: 그 사람이 보낼 때가?
3: 아! 꼬리 마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5: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3: 예? 아, 남편인가?
5: 저
3: 버틀비 10원입니다. 예.
5: 배달 하나 더 해주셔.
3: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5: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예?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3: 예?
5: 내 똑똑히 말해줄게.
3: 뭐?
5: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3: 무슨 거?
5: 단식 하든지 말든지
3: 예.
5: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3: 무슨 거?
5: 하죠.
3: 아유 어째 내가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나는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5: 여보 한글 숫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펑 안에 있는 나그네 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6: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외일까?
5: 对方付款.
3: 저 어디 이런 부부가 다 있니? 하이 내 뭐 전에 로공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그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청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제 단식 하든지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2: 또 무슨 배달?
6: 나오시오.
3: 내가 맞혀.
4: 어째 이랬냐? 네.
3: 핸드폰 구매하자지 말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4: 어째 이랬냐?
3: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받고 전화도 받고 집도 받고 똥먹고 싹 바꿔.
4: 야야야야
3: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똥먹 만대 하셔.
6: 배달 끝. 버터비 20원입니다. 네.
4: 이 시간
6: 버터비
4: 굶어 죽든지 말든지
3: 일일피네네 정말 이게
6: 어쩌라고.
3: 어째 괜찮습니다.
4: 계단 올라가도 돼? 버터비 배달 하나 더!
6: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4: 자!
6: 예? 어째?
4: 넌 눈이 멀었지? 응? 네 하도 곱게 생기니까 네 하고 곱게... 결혼해줬더만 네? 이 기어진 남편이 꼭대기에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싶어도 응?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응?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로 잘해야 되지. 이 길하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여대인데 나선 밥 한 끼 해도 응? 내가 그렇게 또 독일 반가봤는데 네 알몽도 돼지고기 한번 싸왔니? 응?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6: 어쩌려고?
3: 이 인대사다 얼마나게?
6: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면까?
4: 저희한테 배달해라.
6: 배달해라고?
4: 어. 배달비는 역시 또 이 방북하다.
6: 무슨 기라 아니지?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받고 모자. 배달입니다.
3: 야! 아자! 내 네가 결혼한 게 내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나 내 네가 잔치랬지. 어? 네.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줬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그랬지. 개고 똥똥이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를 키워준지만 낫겠다.
5: 개야! 개야!
6: 내 배달, 배달 내요. 전달 했으면 내가 다 빠졌지. 어째 될까?
5: 전화입니다.
6: 예?
5: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6: 아, 저는 나 싫습니다. 좀 배달
5: 먹...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6: 모니터리 싹 빠졌는데 배달 어떻게 할까?
5: 이제 예. 만능배달 회사라고 했지?
6: 예.
5: 그 회사 구워오마니까?
6: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합니다. 예.
5: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아 하겠단 말이지?
6: 아 그게 아니라
5: 내가 좀 의심이나 차비 올리란
6: 거 같아? 그게 아니라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5: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6: 진짜 마지막이지?
5: 진짜 마지막 한 번입니다.
6: 그럼 이번에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해야 되겠을까?
5: 아니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6: 무슨 게 더 강렬하다고?
5: 체력이 좀 소모될겠다.
6: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나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면 그래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5: 거기 저 짱콜 보이지?
6: 예, 보인다.
5: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해버리죠.
6: 무슨 뭉개나라고?
5: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라도 뚱쳐내놓으셔.
6: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짬뽕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자니까?
5: 뭐시게? 남편이?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6: 아, 그래도 그렇지.
5: 만능 배달 회사 구호.
6: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5: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6: 이야, 저, 아이고 오진이 마사라는데.
3: 삼촌이 또 어째? 이번에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4: 아, 어째 그러니? 아구야 어째?
3: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네.
4: 앉아서 보면 안다고.
3: 네. 겜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4: 어?

0: 완전 끝났습니다.
1: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 거짓말. 뭐. 네 배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어.
0: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서 배달 정말 못하겠다.
1: 전원이다.
0: 아이 전원이고 이 말이고 못하.
1: 야야야. 아버지.
0: 아 못한다는데.
1: 네 집에 아버지 있지?
0: 아버지 있지 뭐.
1: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관철을 가져와서 막 허물 해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0: 누기 무게나는가?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까?
1: 누기 누기 내 지금 이게 짬뽕 이 박사장님 문제인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어디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사장 다 모았다
0: 그래 내가 어찌면 될까?
1: 남자는 뭐야?
0: 남자가 의리지
1: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0: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1: 야,
0: 네?
1: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0: 무슨 소리라고?
1: 조카.
0: 삼촌이.
1: 조카. 조카.
0: 네?
1: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택배를 안 물고 한 무대지 있을 게다.
0: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을 테다.
1: 그거 내가 당장 달아가서 그래. 빵! 뻘! 마스크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왈왈 다 뒤져버려!
0: 알았습니다!
1: 아 근데 조카!
0: 네?
1: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0: 생명의 위험까지?
1: 아 근데 너무 그 생각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0: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1: 조카!
0: 에?

0: 잠시. 야, 우리 버터니 이렇게 걸쳤습니다. 좋다, 선생님. 머슬이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움하는 거야? 내 감상 과연. 삼촌,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아, 뭐. 저. 아, 야, 이게 네 계단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0: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1: 나도 닮아.
0: 몇 살인가?
1: 아, 22살이다.
0: 22살?
1: 아, 이제 대학 3학년인게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0: 법과?
1: 응.
0: 야, 대단하구나. 아, 저 삼촌.
1: 어?
0: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 아.
0: 아이, 그게 아니라 이 가족 사진 돌려주라.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슨가.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라셔.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랄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을 눕었습니다. 아버지, 내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다이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기랍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까?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근데 지금 삼촌, 아세, 좀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많이 되겠을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버터리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한마디 말에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기에 평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애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내일이면 흥룡강성 호림현 양강진 한민촌의 리애자 씨의 동창 한순복 씨의 62세 생일이랍니다. 한순복 씨는 속 깊고 마음 넓은 친구로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대해주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녀랍니다. 하여 리 애자 씨를 비롯한 소꿉 친구들은 한순복 씨 생일을 축하하면서 노래 성산 록스 로그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왕창현 왕청진 대마초래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왕청현 왕청진 노인협회 회장 김희숙 씨는 왕청현 왕청진의 14개 노인협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정도 드높고 마을 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어 노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 김금순 씨는 김희숙 회장이 앞으로 노인협회 사업도 잘해나가고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서 72세 생일 선물로 노래 가을연가를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훈춘 씨의 정영숙 씨도 친구 리채숙 씨가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마음씨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63세 생일 선물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참 아름답습니다. 꿈을 실현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의 힘은 더 클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행복한 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조국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강, 호수, 저수지로 물놀이를 떠나는 여름방학 휴가철. 바로 어린이들의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시원한 물놀이, 안전수칙 체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의 인솔하에 물놀이를 가야 합니다.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지 말고 안전시설과 구조요원이 있는 곳에서 수영하기로 합니다.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하며 수심을 모르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123-45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원한 여름을 내기 위한 여름방학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명심하세요.

0: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외부의 자극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끌어내고 그 속에 잠재된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자신도 몰랐던 잠재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외부에서 오는 변화나 도전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녀는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특별히 어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어릴 적부터 꽃을 좋아했으며 집 앞 마당에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흙을 고르며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화단은 소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세상과 같았고 그곳에서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고요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꽃밭은 언제나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을은 바람이 자주 불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소녀가 기르는 꽃들에게 큰 위협이었고 소녀는 매년 겨울마다 꽃들이 바람에 의해 시들고 말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을 돌보며 꽃들이 살아남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루는 겨울의 끝자락, 강한 바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폭풍처럼 거셌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휘청였고 집들이 흔들리며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전히 자신의 화단을 지키며 꽃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어떻게 불든 상관없이 꽃들이 살아남기를 기도하며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화단 속 꽃들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휘청거리던 꽃들이 바람을 이겨내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땅속 깊이 묻혀있던 꽃들의 숨겨진 잠재력이 발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꽃을 키운 방식과 그 끈기를 보고 감탄하게 되었고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꽃밭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매일같이 꽃을 돌보며 바람에도 불구하고 꽃들을 지키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이후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더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바람에 맞서 꽃을 키운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고 사람들은 각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볼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이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강한 바람은 소녀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바람이 없었다면 꽃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불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그 어려움이 결국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꽃이 바람에 의해 더 강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역경을 이겨내고 나면 더욱 단단하고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 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희망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녀는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것이 결국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는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옵니다. 소녀가 꽃을 지키기 위해 매일 돌본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미미할지라도 그 노력은 언젠가 우리에게 큰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끈기가 결국엔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 는 말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속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담은 외부의 자극이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바람은 꽃들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자극이었지만 그 자극이 없었다면 꽃들은 결코 땅 속에서 자신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도전이나 변화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나 도전에 의해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외부의 변화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의 압박이나 개인적인 시련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외부의 자극과 도전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깨우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희망, 인내, 그리고 외부 자극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삶의 어려움을 지나쳐 나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허약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운동만 하면 이상할 정도로 속이 더부룩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운동의 부작용,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속이 더부룩해지는 현상은 여러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운동 중 위장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며 개인의 신체 상태, 운동 강도, 식습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에 속이 불편해지면 운동 효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운동만 하면 더부룩해지는 현상과 운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은 음식을 섭취한 후 위장에서 음식이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위액의 분비, 장의 운동, 효소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할 때, 특히 격렬한 운동은 이러한 소화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교감신경이 주도적으로 작용합니다. 교감신경은 위장 운동을 억제하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며 혈액을 근육으로 더 많이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관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위장 운동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장의 내용물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거나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위에 내용물이 남아 더부룩한 느낌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이나 격렬한 근력 운동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음식물을 섭취했을 경우 그 음식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고단백 식사는 소화 시간이 길어지므로 운동 중 위장의 불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음식이 위에 머무르면서 압박감을 느끼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 섭취할 음식은 소화가 빠른 음식, 예를 들어 과일, 간단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한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운동 직후에 음식을 섭취하려면 소화가 빠른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는 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되므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면 위장이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위를 압박하고 소화기관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료를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더부룩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수분을 적절히 보충하고 식사와 음료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위장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복싱, 스피닝 등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위장에 큰 충격이 가해져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중 특히 복부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할 때는 위장이 흔들리거나 압박을 받기 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복부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걷기 등은 위장에 비교적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속이 불편해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 상태에 있다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위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운동을 하면 이러한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깊은 호흡법으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동 중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위장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운동 중 위장이 예민해지거나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운동이 아닌 다른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스트레스 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 속이 더부룩해지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나 방식, 식사 습관, 수분 섭취, 스트레스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운동 전후에 식사 시간을 조정하고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불편함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운동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 생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와 섭취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운동, 식습관, 휴식, 스트레스 관리, 유전적 요소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통해 살이 빠지지 않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의 강도와 종류는 체중 감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강도 운동을 오랜 시간 지속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만 사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과 더불어 칼로리 소모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가벼운 조깅은 심혈관 건강에 좋지만 체중 감소를 위한 칼로리 소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근력 운동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되는 애프터번 효과가 발생하여 체중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저강도 운동에 의존하거나 운동 시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지만 운동 후 과도하게 칼로리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끝낸 후 운동했으니 좀 먹어도 돼 라는 생각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실제로는 소모된 칼로리를 다시 보충하게 되어 체중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 음료나 에너지 바 등 운동 후 보충제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 자체로 많은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식사를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게 되어 체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식사나 간식을 피하고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때는 적절한 칼로리 섭취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식습관이 건강하지 않거나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하면 체중 감량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공식품, 고지방 음식, 설탕이 많은 음료나 간식 등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건강한 식습관을 병행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폭식하는 습관이 있으면 몸은 체중을 감량하기보다는 지방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간식 섭취도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과 더불어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체중 감량의 속도는 다릅니다. 유전자, 나이, 성별, 신진대사 속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운동과 식이 요법을 따라도 그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근육량이 많아 체중 감량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 감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 감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몸이 적응하기 때문인데 이때는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기다리는 동안 동기부여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은 체중 감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등이 체중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체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가 많으면 지방이 축적되는 경향이 커집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나 임신, 갱년기 등 호르몬 변화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수면 부족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체중 감량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호르몬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불안감을 유발하고
체내에서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과식을 하거나 운동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명상, 스트레칭 등의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중 감량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체지방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동의 효과도 감소합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체중 감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체중 감량을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강도나 종류가 적합하지 않거나 식습관이 부적절하거나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운동, 식습관,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름철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이지만 더위와 습기로 인한 신체 변화로 인해 식습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름은 계절 특성상 상큼한 음료나 고칼로리 여름 음식이 많이 유혹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름철 다이어트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분 섭취입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가므로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중 감소 효과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피로감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다이어트를 할 때는 수분 섭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여름에는 낮의 시간이 길어져 활동 시간이 많아지고 더운 날씨 때문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식사 시간과 양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체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소화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끼를 고르게 나누어 먹되 점심과 저녁의 양을 조절하고 간식은 가벼운 것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당히 포함한 식사로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튀긴 음식 등 고칼로리 간식이 많이 유혹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 탄산음료 한 캔 등이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칼로리 간식은 그 자체로 체중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 놓은 과일이나 저지방 요거트를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신선한 과일이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활용하여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소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박, 복숭아, 딸기 등은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적합한 간식입니다. 여름에는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BBQ 튀긴 음식,

음식보다는 구이나 삶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가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아이스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을 자주 마시는데 이러한 음료는 당분과 칼로리가 매우 높아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가당 차나 아이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칼로리가 높고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중 감소에 불리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천이 상승하는데 이때 과식이나 너무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부담을 느끼고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 특히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 체내 열을 낮추고 소화가 잘 됩니다. 시원한 샐러드나 차가운 국물 음식을 즐기면 소화도 잘 되고 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는 닭가슴살, 두부, 연어 등을 이용한 가벼운 단백질 식사를 권장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면 운동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더라도 식사 직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소 30분 이상은 쉬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전에는 가벼운 간식을 먹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 근육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바로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다이어트를 할 때는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고려한 식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 식사 시간과 양의 조절, 고칼로리 간식의 피하기, 기름진 음식 자제, 시원한 음료 선택 등 여름철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과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여름철에는 특히 천 관리와 휴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름에도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걷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걷는 속도가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는 102명의 로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79세로 모두 쇠약 또는 쇠약 전기에 있었으며 무작위로 고강도 보행 소조와 레저 보행 소조로 나뉘었습니다. 4개월의 개입을 거쳐 고강도 보행 소조의 평균 보행 빈도는 매분 100보에 도달했는데 네, 이는 레저 보행 소조 매분 77보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고강도 보행소조 참여자는 6분 보행 실험에서 보행 거리가 30m 이상 증가하여 레저 보행소조의 1.7배 달했습니다. 연구에서 발견한 데 의하면 쇠약 전기 로인의 보행 빈도는 매분 80도 이하였지만 네, 쇠약한 로인은 매분 70보 이하였습니다. 취약한 로인의 걸음수가 매분 14보 증가하면 림상적 의의에서 기능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생리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행은 근육, 심장, 신경 등 계통의 협력이 필요하고 네, 매분 10보 증가할 때마다 네, 대사 강도가 1대사 당량만큼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보행 빈도는 활동 강도를 측정하는 이상적인 대체 지표가 되며 특히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심박수를 대신할 관측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행 빈도의 감소는 신체 쇠약 과정의 저기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어느 정도 걸어야 빠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평평한 바닥에서 1분 동안 걸음수를 측정하고 3회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로인의 리상적인 값은 네, 매분 100보에서 110보에 달합니다. 네, 걸음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걸을 때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면 걸음걸이가 느리고 강도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조금 어렵더라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속도가 적당하고 빠른 걸음 강도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네, 숨이 차서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면 네, 걸음 속도가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반공청은 최근 2026년판 근시 예방 치료 지침, 사시, 약시 진료 지침을 발표하여 근시 예방 통제와 사시 약시 진료의 규범화 수준을 가열층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내내 우리나라 근시 발병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 바 이미 국민, 특히 아동 청소년의 눈 건강에 영향 주는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가 되었습니다. 역학 조사에 따르면 병리성 근시 관련 안저 병변은 이미 우리나라의 불가역적 실명 유발 안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심판 근시 예방 치료 지침에 따르면 신생 아기부터 규정된 빈도에 따라 아동 눈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연령에 맞춰 적합한 시력 병가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24개월부터 골광 선별 검사를 진행하여 아동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안질환과 시력 저하 및 원시 비축 부족을 적게 발견해야 합니다. 유치원 단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력, 골광 도수, 안촉 길이, 각막 곡률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저 구조를 모니터링하며 연령과 결부하여 원시 비축 정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네, 고도근시 가족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중점 예방 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시는 아동 시각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흔한 안질환입니다. 저기에 사시를 지령하면 눈 위치를 효과적으로 교정하고 외관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시력 발달과 두 눈 시각 기능의 확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심판 사시 진료 지침에서는 사시는 병력, 눈 위치, 안구 운동, 골광 상태, 시력, 두 눈 시각 기능 및 눈 또는 전신 질병 존재 여부를 종합하여 진단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치료 전에는 골광 부전과 약시를 우선 교정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는 사시 류형, 사시도 안정성, 나이, 두 눈 시각 상태, 복시 증상 및 전신 정황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몸에 점이 있지만 네, 대부분 아프지도 않고 간지럽지도 않기 때문에 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일부 점은 잘못된 위치에 생기거나 잘못 처리되면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몸에 있는 점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네, 외관 특성으로 볼 때 양성점은 일반적으로 색이 균일하고 대부분 갈색 또는 검은색이며 대부분 모양이 규칙적이고 일반적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대칭성이 좋고 경계가 명확합니다. 악성점은 색상이 고르지 않으며 갈색, 검은색, 파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여러 색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색조가 벗겨서 하얀 피부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양이 불규칙하고 비대칭이며 경계가 모호합니다. 네, 성장 속도와 변화를 보면 양성점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6mm를 넘지 않으며 성장 속도는 일반적으로 느리고 여러 해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악성점은 일반적으로 직경이 6mm 이상으로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짧은 시간 내에 현저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점의 모양, 색상, 크기 또는 질감이 크게 변화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통증, 가려움증, 출혈, 딱지 형성 또는 표면 궤양 등 형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악성점의 가능성에 대해 높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네, 증상 표현으로 볼 때 양성점은 일반적으로 외상이나 감염이 없는 한 무증상입니다. 악성점은 가려움증, 통증, 출혈, 딱지 형성 또는 표면 궤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점 내부 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몇 개 부위에 점이 생기면 주의해야 합니다. 네, 마찰되기 쉬운 부위에 생긴 점. 네, 마찰이 쉬운 부위에 있는 점은 악성점으로 전환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발 등 마모되기 쉬운 부위에 있는 점들은 대부분 경계점으로 점세포가 상대적으로 활발합니다. 이는 자주 마찰을 받아 악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찰하거나 직접 제거하여 악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점. 네, 이러한 위치의 점은 장기간 자외선 조사를 받는데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햇빛을 과하게 쬐이면 흑색 종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또 점막에 생긴 점, 네, 구강 점막, 결막 등의 부위에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경계점에 속하는데 네, 점세포가 비교적 활발하여 쉽게 악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흑색 종의 가장 흔한 원발 부위는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손톱 밑임으로 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이적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적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적의 언어와 문자를 살펴봅니다. 이적의 언어는 한어 티베트어계 티베트 미얀마 어족의 이어 갈래에 속하며 북부와 동부, 남부, 동남부, 서부, 중부 등 여섯 가지 방언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북부 방언은 사천과 운남의 영랑 등 현들을 포함한 지역들에서 사용되고 동부 방언은 귀주와 운남 동북부의 이족이 사용하며 남부 방언은 운남과 광서 일대의 이족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 가지 방언은 운남의 이족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족은 또 자신만의 문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는 표의 문자 또는 음절 문자라 불리며 사서에서는 이를 찬문, 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족의 문화 신앙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족의 종교 신앙은 원시 종교 색채가 진해서 자연 숭배와 토템 숭배, 조상 숭배와 만물에는 모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강합니다. 본 민족의 제사장인 필마, 무당인 순이는 이족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사천과 운남성이 인접한 대량산과 소량산에서 더욱 뚜렷합니다. 그 외 일부 지역에서는 도교와 불교를 신봉하기도 하며 근대 이후에는 기독교와 천주교도 일부 이족 지역들에 전파되었으나 그 신도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족의 숭배는 만물에는 모두 영혼이 있다는 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이족 거주 지역은 생산력이 낮았고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개조 능력도 부족했기에 만물과 만사에는 영혼이 들어있고 이들은 모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의지를 가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족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영혼이 육체에 담기며 죽은 후에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로해서 하늘과 땅, 돌, 불, 산에 대한 숭배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족의 경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원시시대에 이족은 토템 숭배를 하고 있었으며 인류가 동물, 식물과 혈연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이족 사회에는 대량의 토템 숭배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주로는 참대 숭배, 조롱박 숭배, 소나무 숭배, 동물 숭배 등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운남 진강현 송자원 일대의 이족들은 황금 참대를 조상신으로 숭배하며 운남 애려산 지역 이족들은 조상 조롱박을 모시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어 이족의 복장 문화를 봅니다. 이족은 그 갈래가 많고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으며 자연 환경이 복잡하고 사회 경제 발전 수준이 불균형합니다. 따라서 그 복장도 재질과 디자인, 무늬 등에서 확연히 다른 지역적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족의 음식을 알아봅니다. 이족의 주식은 콩, 옥수수, 메밀, 입살 등입니다. 부식 유형의 식물로는 육류, 콩류, 야채류, 조미료, 음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육류로는 소와 양, 돼지, 닭고기를 주로 먹으며 손님을 대접할 때는 꼭 집짐승을 잡는데 존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소를 잡고 그 다음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양이나 돼지를 잡는다고 합니다. 대두로 만든 음식 중에 두라바라는 음식은 대두를 갈아 콩물을 만들고 그 알갱이에 절인 배추를 넣어 함께 삶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이족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술 대접을 아주 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이족의 속담에는 한족들은 차를 중히 여기고 이족은 술 대접을 중시한다는 말과 술이 있으면 곧 연회이고 술이 없으면 돼지 양을 잡아서 올려도 연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중시합니다. 이족의 술에는 단지 술인 탄탄주, 통에 넣은 술인 통주, 수주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족의 문학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족의 민간 문학은 그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합니다. 여기에는 시가, 신화, 전설, 동화, 속담, 수수께끼 등이 포함되며 그 절대 대부분은 민간에서 널리 전해온 구두 문학입니다. 역사 서사시 유형의 시가로는 러터이, 마무터이, 아시의 조상들, 찰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편 서사시와 장편 서정시의 대표작으로는 나의 외종 사촌 여동생, 어머니의 딸, 아스마, 쌍무지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이야기와 전설은 일정한 역사 시기에 사회의 상황과 부동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하면 홍수 이야기 만물의 기원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족의 인식을 보여주며 비천마, 르무아즈 등은 노예와 노예주 간의 마찰을 다루면서 서민들의 총명과 지혜를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이야기 중에는 대량의 신화도 있는데요. 예하면 아다지로, 소의 내력 등 작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이족의 속담은 얼비얼지라고도 부르는데 이족인들이 즐기는 일종의 구두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단어와 구절이 짜임새가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입에 쉽게 오르고 읽거나 암기하는 데 편리해서 그 대중적인 기반이 탄탄한 것입니다. 이는 또 사람들의 인간사 처리의 근거로 되기도 하며 그중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경구는 도덕규범과 관습법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이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천사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의 꽃으로 피어난 천사들 송이송이 한마음으로 봉사한다네. 황홀한 꿈 안고 포근한 정 담아 고생을 낙으로 일터에서 꽃 피우네. 언제나 반겨 웃는 사람의 꽃 되어 환자들의 마음에 또 받들린다네. 사랑의 꽃으로 웃는 천사마다 친인 마냥 맞아주고 바래준다네. 환자 고통 덜어주는 신비한 의술로 시련을 이겨내는 강복과 천사들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빛내어 아름다운 봄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천사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우리성 현급 지역 맞춤형 농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은 화천현은 북위 47도 맞춤형 농업 지역 브랜드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흑토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에서 전국적 인기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화천현 성화조선족 향해 만무 논밭에 들어섰을 때 왕금합작사 이사장이 산서성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며 논밭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은 영상화면으로 논밭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기도 합니다. 북경의 사업가 문준 씨는 올해 세 번째로 성화살을 구매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화천현을 찾았습니다. 올해 합작사가 시험 재배한 논에서는 아연, 셀레늄, 스트론튬 세 가지 미량 원소가 함유된 쌀이 곧 생산될 예정인데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고객들 속에서 큰 반향이 일었고 왕금 이사장의 핸드폰에 추가 주문 문의가 수십 건이나 쏟아졌습니다. 한쪽에서 제품 구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이웃한 옥성합작사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합작사 마당의 벽체에는 눈에 띄게 맞춤형 메뉴판이 붙어 있습니다. 3,500원의 입문용 시식 상품으로부터 5,888원의 최고급 전면 위탁 관리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기자는 우연히 특별한 방문객인 고향 출신 배우 장국강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그 한무 논밭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 현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무 논밭이 활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작은 터밭까지도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가촌에 들어서면 농가의 텃밭이 도시 주민들의 과일 채소밭으로 탈바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천현의 맞춤형 서비스는 쌀과 채소 판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화천현 우수 상품 디지털 플랫폼에서 두민 부총 경리는 기자에게 모든 품목에 대한 맞춤형 주문 가능 서비스를 시연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마, 거위, 고추장은 물론 풋, 옥수수까지 맞춤형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현의 맞춤형 농업은 전체 사슬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맞춤형 농업의 총 생산액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침략 일본군 731 부대 죄증 진열관이 중국 침략 일본군의 죄증 원본 한 점을 일전 공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침략 일본군은 할빈이 주둔한 731 부대, 북경에 주둔한 1855 부대 및 일본 본토의 군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모기, 벼룩, 파리 등을 이용한 곤충 세균 무기 연구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일본군 병사를 대상으로 모기 감염 실험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일본 육군 군의단 기관지 군의단 잡지 1943년 1월 10일에 발행한 잡지에는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를 이용한 인체 접종 실험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일본 육군군의 소주아 이쿠마 켄지이며 1940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실험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일본군이 세균 무기 연구와 관련해 기관 간 협력을 진행했음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상기 실험은 731 부대 부대장 이지히로와 육군 군의학교 교관을 지냈으며 이후 731 부대 세균 연구부 부장을 맡았던 기쿠치 히토시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시노다 오사무는 731 부대와 1855 부대 곤충반의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1940년에 작성한 야외 곤충 검색표는 중국 동북 화북 지역의 주요 질병 매개 모기종의 형태와 특징을 상세히 조사 정리해 일본군의 실전에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국 침략 일본군이 사람을 실험 재료로 취급한 범죄적 본질을 드러냈으며 그 실험 범위가 일본 본토까지 확장돼 자국 병사조차도 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일본군의 세균전 범죄 론리 속에서 사람은 연구 재료로 간소화됐고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체 실험 대상이 됐음을 재차 입증했습니다.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상반기 해당 기관은 할빈의 주요 문화 관광 거리, 관광지, 상권 등 영업장소에 160개의 이중언어 소비자 권리 보호 법무소를 신규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정 언어 장벽 등 고충을 해결했습니다. 이중언어 소비자 권리 보호 법무소는 중국어와 러시아어 이중언어 권리 보호 표지, 불만 신고 안내 및 등록 대장을 통일적이고 규범적으로 설치하고 클라우드 권리보호 채널과 현장 조정 서비스를 융합해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대외 권리보호 업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현재까지 할빈시 전체 누적 1,640개 소비자 권리보호 법무소를 건설했으며 그중 이중언어 대외 권리보호 법무소는 340개에 달합니다. 최근 공업 및 정보화부가 국가 컴퓨팅 파워 상호 연결 지역 노드 구축 명단을 발표했으며 흥룡 강성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전국 컴퓨팅 파워 상호 연결 체계에 공식 편입됐습니다. 이는 우리 성의 컴퓨팅 파워 인프라 구축이 단일 지점 배치에서 광역 간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동북 지역의 컴퓨팅 파워 거점으로서 우리 성의 컴퓨팅 파워 규모는 동북 삼성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영화국 통계에 따르면 올 여름 성수기 영화 흥행 수입은 124억 9,800만 원, 관객 수는 3억 4천만 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4.45%, 5.86% 증가했으며 국산 영화 흥행 수입 점유율은 71.71%를 기록했으며 상영 횟수는 1,851만 회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평균 티켓 가격은 36원 74전으로 2022년 이후 여름 성수기 최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0: 한목지의 사무실.
1: 아마도 조조들에게 알리는 글 초안을 자정달이 작성한 것 같다. 그 글이 공개되기만 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걸 아니까. 게다가 공개하기 전에 니덕의 주식을 매입했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위법이야. 한번 조사해봐.
2: 알았어.
1: 그리고 우리가 장악한 정보들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알리고 거래중지 신청도 계속하고.
2: 알았어.
0: 리덕회사 기자회견 현장. 한목지가 자리에 앉기 바쁘게 기자들이 질문을 들이댄다.
3: 한 회장님, 민심과 리덕 사이의 모순이 대체 뭡니까?
4: 민심에 대한 선은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CCI는 어제까지도 리덕의 구조조정에 동참했고 신문에 실린 주주들에게 알리는 글에도 CCI가 있던데 왜서 성명문에서 탈퇴했습니까?
1: 여러 매체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도 민심에서 주주들에게 알리는 글을 여러 신문에 기재한 데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CCI는 조조리연합회에서 탈퇴했고 민심이 리덕의 재무회사라는 권한도 취소했습니다. 리덕의 이사는 11명입니다. 제안서에는 8명 내지 10명을 동시에 추천한다 했는데 이는 분명히 많은 정력을 들이지 않고 리덕을 접수하려는 게 뻔합니다.
5: 오, 그런 거였네. 아 참, 아, 교활하네요.
1: 여러분 조용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밝힐 겁니다.
0: 한목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라정달에게 전화를 건다.
1: 정달이니?
6: 그래. 나야. 무슨 일인데, 목지야?
0: 한목지가 많은 기자들 앞에서 핸드폰 스피커 버튼을 누른다.
1: 라정달, 리덕의 2대 주주인 내가 왜 민심과 결탁해서 리덕을 무너뜨리려 하니?
6: 그런 적 없어.
1: 있어. 조조들에게 알리는 글을 딱 보면 네 품격이야. 면리장침, 마지막에는 또 미사력으로 화약 냄새를 덮어버렸어. 그중 많은 통계 수치는 다른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너만 알지. 리덕의 성장을 뻔히 지켜봤으면서 왜 남과 결탁해서 리덕을 무너뜨리래?
6: 목지야,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민심에서 날 찾아와. 요즘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면서 주가를 조작해야 될 것 같다고 했어. 다 리덕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주주들에게 알림 글을 썼어.
1: 리덕 발전에 유리하다는 핑계로 수많은 투자자들의 생사를 외면했어. 그들의 사산이 하룻밤새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걸 몰라?
6: 알아. 그땐 얼떨결에 그만 대답해버렸어. 목지야, 지금 네 심정 아는데 어떻게든 이 고비만 잘 버티면 돼.
1: 버티라고? 이미 주식 내부 거래를 해놓고 나보고 버티라고? 너 리덕의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사들이고 지금 배당금을 노리는 거 맞지?
6: 목지야,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1: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수법이 들통났어. 잘 들어. 내가 금방 한 말들이 네가 내부 거래를 했다는 증거야. 우리는 오늘 주식 거래 중지에 이어 내일도 거래 중지를 신청할 거야.
6: 그건 왜?
1: 잘 들어. 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그리고 통화도 스피커폰으로 했어. 모든 통화 내용이 내일 신문을 통해 공개될 거야.
0: 한목지가 전화를 끊자 기자들과 회의 참가자들이 바로 모든 걸 알았다는 듯 목석이기 시작한다. 한목지의 사무실. 여비서가 들어서며 회보한다.
4: 한 회장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중지를 반대합니다.
1: 알았어, 나가보.
4: 네.
0: 한목지가 바로 선성상에게 전화를 건다.
1: 성상아, 어떻게 됐어?
7: 형,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동의해서 내일 거래를 중지할 거야. 내일 증권거래소에 문건을 발부하고 구두상 통지는 이미 했다.
1: 잘 됐어. 중국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아주 공정하게 처리했네.
7: 맞소.
1: 강천남, 내가 아주 치밀하게 방안을 짰겠지만 우리가 거래 중지를 할 줄 생각 못했지.
7: 그러니까 말이야. 거래만 중지되면 주식 시장을 조정 못하.
1: 1월까지 하면 다세가에서 주식 시장에 민심의 흑심을 흘리기에는 시간이 충족해. 그래, 잘했어.
0: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회사의 위기를 만관 한목지가 장가를 마주하고 서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한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호용이 리취화와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다.
8: 빨리 일자리 알아봐요.
9: 어디 가서 찾소? 취직이 어디시오? 게다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8: 화영씨, 리더 회사의 한 회장을 잘 안다면서요. 찾아가 봐요.
9: 됐어.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어떻게 찾아가?
8: 그럼 내가 찾아갈래요.
9: 취하가 거길 왜 가?
8: 에? 참...
9: 안 찾아가지 마. 그럼 한번 찾아가 볼까?
8: 그래, 오빠. 나랑 같이 가요. 네?
9: 아, 주안 안 돼.
8: 왜 안 되는데요?
9: 뚱뚱해가지고는 자택이 어디에 따라다녀.
8: 내 신경 써서 입을게요. 날씬해 보이게. 무슨 과일 살까요, 호영 오빠?
9: 친구 사이라 안 사도 돼.
0: 한목재 사무실. 선성상이 들어와 기쁜 소식을 전한다.
10: 형! 형, 이 소식이요. 거래 중지돼서. 이거 봐.
1: 언론에 공식 자료를 보내.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해.
0: 리치화의 말에 행여나는 생각이 든 호용은 그와 함께 한목재 회사로 찾아온다. 로비에 들어선 호용이 머뭇거리자 리치화가 그를 떠밀다시피 한다.
10: 아니!
11: 어서오세요.
8: 안녕하세요.
11: 누굴 찾아오셨어요?
8: 이름?
9: 한씨야.
8: 한 회장이요.
11: 예약하셨어요?
9: 뭘 예약하오?
11: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8: 호영이요.
11: 잠시만요.
8: 저는 안 사람이고요.
9: 창피해서 원...
8: 아, 가긴 어딜 가요.
11: 회장님, 호영이라는 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7: 호영이? 들여보세요. 네.
11: 회장님께서 두 분을 들어오시오.
8: 고마워요.
9: 가요.
11: 이쪽으로 오세요.
9: 아무게다 사람이 겨우 끌고 오더니 뭐여 이거. 어디 가고?
11: 이쪽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0: 호영과 리치화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카운터 직원이 그들을 한목재 사무실로 안내한다.
11: 두 분 들어가세요.
1: 아이고, 호영이. 이게 몇 년 만이에요.
9: 그러게.
0: 쭈뼛거리며 사무실에 들어선 호영을 본 한목재가 반갑게 다가가 악수를 정한다.
1: 이분은 누군지 소개시켜줘.
8: 저는 이 사람 안 사람이에요.
1: 자. 어서 앉아요.
8: 고마워요.
1: 차도사 내와요. 아이고, 정말 너무 반갑소.
9: 회사가 너무 좋네.
1: 아이고, 심수에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게 몇 년만이야.
8: 차 드세요.
1: 호영이, 자네가 심수에 왔던 소리는 들은 지 오래인데 바빠서 만날 새가 있어야지.
9: 그럼.
1: 아니, 진작에 왔어야지. 저기, 무슨 일로 왔어?
9: 별일 없어. 그냥 지나가다가 목지가 여기 있다기에 얼굴이나 보려고 들렀어.
1: 이거 솔직하지 못한 거 봐. 우리 사이에 뭘 뜸들이고 그래? 이런 성격 아니잖소.
8: 그래요.
1: 얼른 말아, 무슨 일인지.
9: 입이 안 떨어져. 그게 말이야, 원래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 백수돼서 먹고 살기 힘들어. 혹시 자네 회사에 사람이 필요하면 밥벌이나 할까 해서.
1: 전에 무슨 일을 냈어?
9: 경비.
1: 잘 됐어. 여기 와서 경비를 서. 경비를 서면 돼요.

0: 어? 정말? 정말이요. 줬어. 짠의 경우는 할게.
1: 아니 그게 아니에요. 했어. 지금 리덕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0: 아,
1: 그래서 지금 보안 회사를 세울 생각이요. 에, 마침 잘 됐어. 와서 경험과 실력으로 보안 팀을 구축해줘. 지배는 하면 어떻소?
2: 아, 잘 됐네요.
1: 아,
0: 됐어. 내가 어떻게 지배를 하오?
1: 아, 못할 게 뭐 있어. 이건 날 도와주는 거요.
0: 좋소. 아, 그럼 한번 부딪혀볼게. 하겠어, 하겠어, 하겠어. 아, 그럼 가서 짐 챙겨와도 되지?
1: 그래, 그래, 그럼.
0: 아, 바쁜 시간 뺏지 않겠어. 목지 덕분에 살았어, 정말이야.
1: 저만해.
0: 아, 좋소. 나중에 한턱 쏘겠어.
1: 아, 그래, 좋지.
0: 마라탄 살게.
1: 아, 좋소. 기다릴게. 아, 그래, 그래.
0: 아, 갈게.
1: 아, 그래, 그래, 그럼. 바람차.
2: 고마워요.
0: 아, 목지 자네가 날 살렸네.
1: 아이고, 이제라도 연락됐으니 됐어.
0: 아, 연락하. 아,
1: 그래, 그래. 잘 가.
3: 한목지의 통쾌한 승낙을 받은 호용이대가 온갖 시름을 던 채 웃음이 만면에 나간다. 한편 금융위기에 직면한 리소당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4: 다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태국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58개 금융기구를 파산하기로. 우리 회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얼추 계산해보니 우리 CCI의 자산 손실이 아마 50% 정도 예상됩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이번 금융위기로 우리 CCI는 위태로울 겁니다. 제가 초보적인 방안을 내왔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아시아의 모든 투자 항목을 중단하는 겁니다. 물론 연간 이윤이 20%에 도달 못하는 기업들은 모두 파산입니다. 인력자원 부문에서는 인원을 30%로 줄일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오.
5: 에이, 30%? 너무 한 거 아니오?
6: 아, 그러게! 20%에 도달 못하면 파산이라니.
5: 너무 한 거 아니오?
3: 드넓은 바다에서 군함이 항해하고 있다. 요가의 목소리는 방송을 타고 이 넓은 바다에도 전해지고 있다.
7: 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예전과 다름없이 마이크를 마주한 요가에게 특별한 청취자의 전화가 이어진다.
8: 저는 함장입니다. 저의 일은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해상은 외롭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8: 사위사 선생, 제 사연을 얘기할 겁니다.
7: 얘기하세요.
8: 결혼을 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헌데 제 직업의 일원이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해 아내가 많이 아팠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저한테 말 안 했습니다. 백혈병입니다. 제가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니 저를 기다리는 건 아내의 영정 사진과 고려함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또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같은 고통은 출렁이는 파도마냥 끊임없이 소용돌이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내는 효성이 지극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답니다. 아내는 제 사진을 바라보면서 바다에서 무사하기만을 빌었답니다. 유언마저도 유고를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야 저랑 같이 바다에서 항행할 수 있다고요. 지금 저의 유일한 위안은 아내의 유고를 셔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요.

0: 하지만 또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 슬픔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저도 본분을 압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함장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200여 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갈등되고 너무 힘듭니다.
1: 함장님의 사연을 듣고 청취자분들도 감동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되네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요. 함장님한테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함장님과 함께 저희 제작진에서 준비한 이야기를 들어본 건 어떨까요? 이야기의 제목은 엠마의 마라톤입니다. 한목지의 사무실.
2: 아, 상상아. 지금 금융 상황이 좋지 못하니 워리게 프로젝트는 잠시 미뤄둬. 구체적인 건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래. 그럼 수고해. 수고해.
3: 한편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생화기지. 종성이 초조한 기색으로 한목지에게 전화를 건다.
4: 이봐, 목지. 여기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 날 좀 도와줘야겠어.
5: 그래서 무슨 일인데?
4: 어쩐 일인지 수탄 주문 계약이 몽땅 해지됐어. 이미 보낸 생화는 지금 심수에 생화왕려 있어.
5: 그거 말고 다분히 말아.
4: 자네 몰라. 생화는 벌차랑 다르. 시간이 갈수록 싫은단 말이오. 며칠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5: 알았으니까 급해 마오. 방법 대볼게.
4: 서둘러야 돼요. 지금 1분 1초가 다 돈이란 말이오. 알았어?
5: 알았으니까 연락 기다려.
3: 유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함장에게 전해진다.
1: 엠만 남편이 세상 뜬 후에 우울하고 과묵해졌습니다. 삶의 의욕도 전혀 없었죠. 어느 날 그녀는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사의하게도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삶의 의욕을 느꼈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마라톤에 참가했죠. 가족들도 모두 그녀의 체력으론 정점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가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는 걸 말해줍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많은 사람들이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엠마가 헐떡이며 종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족들과 방송국 기자와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격동돼서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그에게 찬사를 보냈죠.
3: 드라마 인생향연 10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08번째 시간입니다. 유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함장에게 전해진다.
1: 엠반 남편이 세상 뜬 후에 우울하고 과묵해졌습니다. 삶의 의욕도 전혀 없었죠. 어느 날 그녀는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사의하게도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삶의 의욕을 느꼈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마라톤에 참가했죠. 가족들도 모두 그녀의 체력으론 정점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가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는 걸 말해줍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점에 도착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엠마가 헐떡이며 정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족들과 방송국 기자와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격동돼서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그에게 찬사를 보냈죠. 엠마의 가장 큰 소원은 남편과 백년회로 하는 거였지만 남편은 영영 떠났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뒤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남편 생명의 종착점이지 그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꿋꿋이 살아나가야만 했고 반드시 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사랑은 용감한 자만의 것이니까요. 함장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그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생은 아름답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0: 리소당의 집.
2: 정말 의외네. 이번 금융위기가 동남아를 이렇게 위협할 줄을. 우리 그룹의 주식도 대폭 하락됐네. 그리고 동남아의 자산이 반토막 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
0: 회사의 금융 고문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리 소당의 얼굴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진다.
3: 리 선생께서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건 CCI 뿐이 아닙니다.
2: 저 우리 금융 고문인 자네가 대책을 내놓으란 말이요.
3: 리 선생,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 누구라도 뵐 수가 없습니다.
2: 나 이 현실을 받아 못 들이겠네. 그럼 스위스의 저축을 전부 꺼내오면 좀 도움이 되겠나?
3: 아니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그냥 비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니, 손 놓고 있을 순 없네.
3: 그럼 유감스럽지만 저희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0: 병원 병실. 그루스의 병문안을 온 한목지와 정사조는 의사의 독촉에 자리에서 일어선다.
4: 면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환자가 휴식을 해야 합니다.
5: 네, 인차하겠습니다. 그럼 진심이 우리만 가겠소.
6: 네, 걱정 마세요. 시간 내서 또 보러 올게요. 그래요.
5: 진심이도 몸을 잘 챙겨.
6: 네, 그럴게요.
5: 가요, 사손이. 갈게.
0: 존성 생화기지. 커다란 비닐 하우스 안의 장미꽃들은 상품이 되기에 알맞춤하게 꽃망울이 맺혀있다.
7: 빨리 천민들 동원해서 일손을 다 그쳐. 어? 20만 송이만 잘 따면 전의 손실을 다 미봉할 수 있어. 들었어?
8: 네, 네 알겠어.
7: 아이고 한석이.
0: 정성이 한일꾼에게 이를 당부하고 있는데 한병선이 총망한 걸음으로 비닐 하우스 안으로 들어온다.
9: 정성이.
7: 아니 왜 오셨습니까?
9: 아이고 금방 전화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계약한 주문을 그쪽에서 취소하겠다네. 팔로가 이렇게 안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 어?
4: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죠.
9: 무슨 소린가?
4: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외국에 대량으로 수출할 겁니다.
9: 말도 안 돼.
4: 한석이, 좀... 묵지가 도와준 겁니다.
9: 묵지가?
4: 묵지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몰랐죠.
9: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4: 식구끼리 서로 도와야죠. 빨리 일꾼들을 불러야겠어요. 꽃을 따야죠. 빨리 가서. 어? 너 말이야. 어? 그 누구더라?
9: 자식 언제 또 외국에 가지?
0: 방송국으로 들어선 유가가 바쁜 걸음으로 녹음실로 향하는데 편집장이 그를 불러세운다.
6: 다 됐어?
10: 안녕하세요.
6: 이봐 유가. 잠깐만.
0: 유가를 불러세운 편집장은 한켠으로 가더니 꽃다발을 가져다 유가 앞에 내민다.
6: 유가 거요.
10: 누구요?
6: 유가 거요.
10: 누가 보냈는데요?
6: 그거야 본인이 더 잘 알지. 데려와 우리도 보게.
10: 일이나 하세요.
0: 편집장한테서 꽃다발을 받아든 요가는 바로 녹음실로 들어가 이어폰을 낀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요가의 힐링타임 코너 방송이 시작된다.
10: 누군가가 한 도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도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쩌면 도시의 익숙한 풍경일 수도 있고 아련한 추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점든 호텔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냥 사랑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랑엔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유가입니다. 힐링타임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종사전과 마주 앉은 리소당이 금융위기 문제를 두고 락담한다. 종사전이 그를 위로한다.
6: 아버지, 사실 아버지 생각처럼 심각하진 않아요.
2: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동남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정말 자신이 없다. CCI가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을지.
6: 아버지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2: 뭔데?
6: 우리한텐 리덕 주식 30%가 있어요.
2: 뭐라고? 너 그네 나 몰래 리덕에 투자를 했어?
0: 선으로 이 말을 짚고 고민에 쌓여있던 리소당은 종사전의 말에 한참 생각에 잠기다가 입을 연다.
2: 한묵지 그 자식. 소원이 이만저만 아니니 결국엔 널 것이었구나.
6: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그런 거. 일단 제 말 좀 들어봐요. 당시 리덕의 라정달이 묵지 씨를 배신했어요. 묵지 씨를 공경해서 구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서 원래 갖고 있던 주식에서 15% 더 눌렸어요. 근데 생각밖에 인민폐가 하락하지 않았고 리덕 주식이 대폭 상승했어요. 우리가 투자한 향한과 심초에 다른 것도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묵지 씨의 제안으로 준상생화기지 주식도 샀어요. 거기다 국외의 일부 산업까지 합치면 비용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큰 영향은 없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아버지?
2: 죽으란 법은 없구나.
0: 미소 닦는 종사전의 말에 큰 짐을 부려온 듯 홀가분해진 표정으로 창가에 다가가 선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리소당을 바라보는 종사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바로 이때 종사전의 휴대폰이 울린다.
6: 여보세요? 네? 잘 됐어요. 네네, 금방 갈게요. 아버지, 크루스가 깨어났대요. 가봐야겠어요.
9: 그래, 같이 가자.

0: 정사전과 리소당 두 사람이 병실에 들어서자 진심이 반갑게 맞아준다.
1: 어서세요. 깼어요? 좀 전에 깨놨어요. 어떻게 말은 해요? 아직요.
2: 그러세요. 정신이 들어? 날 알아보겠어?
0: 리소당의 부름에 침대에 놓은 크루스는 풀린 듯한 눈을 맥없이 뜨고 두 사람을 올려다본다. 모두가 안도의 표정으로 크루스를 바라본다. 크루스가 천천히 입을 연다.
3: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잔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긴 꿈을 꿨어요.
2: 그래? 무슨 꿈을 꿨어?
3: 꿈에 제가 결혼했어요. 아주 근사한 식을 올렸어요. 신부인 루시랑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지를 끼워주려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끼워지고 루시는 사라지고 눈앞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난 그녀랑 미러를 보냈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0: 크루스의 귓가에는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자신의 병수발을 들어주던 진심이 부르던 노래와 회사의 상황을 보고해주고 이야기도 들려주던 진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

그레스, 요즘 회사 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요. 어느 날 양과 승냥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뭘 시켜드릴까요? 그러자 양이 말했습니다. 네, 정식 1인분 주세요. 그러자 사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곤 승냥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양한테 물었습니다. 정식 1인분 맞습니까? 그러자 양은 정식 1인분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다시 승냥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마지막으로 양한테 확인했습니다. 정식 1인분을 주문하는 거 확실하죠? 그러자 양이 짜증나서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배불리 먹어야 내가 여길 뜰 거 아닙니까? 나 이야기를 너무 못하죠. 공원에 큰 성성이 한 마리가 왔어요. 근데 성성이를 보는 사람마다 토했어요. 어느 날 나도 가봤어요. 보고 나와서 나도 토했어요. 다음 날 크루스가 갔어요. 그런데 성성이가 토했어요.

0: 제 이야기 수준이 형편없죠?
1: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가 누군지 똑똑히 보고 싶었어요.

0: 크로스가 더는 자신을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방을 메고 자리를 뜨려던 진심은 크루스의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다. 그 순간 크로스가 모든 아픔을 잊은 듯 환하게 웃는 얼굴로 진심을 올려다본다. 크루스의 얼굴에는 진심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다. 크루스를 보며 잠깐 몽해했던 진심도 드디어 크루스의 마음을 확인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크루스를 바라본다. 한편 크루스와 진심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느낀 종사전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떠오른다. 크루스와 진심에게 오붓한 시간을 갖게 하려는 듯 종사전은 자리에서 일어선 리소당의 팔짱을 끼며 나가자는 암시를 한다. 리소당과 종사전이 병실을 나가기 바쁘게 진심은 크루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선다. 한편 크루스의 눈길은 시종 진심을 떠나지 않는다.
1: 크루스, 야, 그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만들어줄게요.
2: 별로 생각 없어요. 고마워.

드라마 인생향연 10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뉘웃습니다. 우리성 현급 지역 맞춤형 농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은 화천현은 북위 47도 맞춤형 농업 지역 브랜드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흑토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에서 전국적 인기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화천현 성화조선족 향해 만무 논밭에 들어섰을 때 왕금합작사 이사장이 산서성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며 논밭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은 영상화면으로 논밭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기도 합니다. 북경의 사업가 문준 씨는 올해 세 번째로 성화살을 구매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화천현을 찾았습니다. 올해 합작사가 시험 재배한 논에서는 아연, 셀레늄, 스트론튬 세 가지 미량 원소가 함유된 쌀이 곧 생산될 예정인데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고객들 속에서 큰 반향이 일었고 왕금 이사장의 핸드폰에 추가 주문 문의가 수십 건이나 쏟아졌습니다. 한쪽에서 제품 구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이웃한 옥성합작사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합작사 마당의 벽체에는 눈에 띄게 맞춤형 메뉴판이 붙어 있습니다. 3,500원의 입문용 시식 상품으로부터 5,888원의 최고급 전면 위탁 관리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기자는 우연히 특별한 방문객인 고향 출신 배우 장국강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그 한무 논밭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 현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무 논밭이 활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작은 터밭까지도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가촌에 들어서면 농가의 텃밭이 도시 주민들의 과일 채소밭으로 탈바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천현의 맞춤형 서비스는 쌀과 채소 판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화천현 우수 상품 디지털 플랫폼에서 두민 부총 경리는 기자에게 모든 품목에 대한 맞춤형 주문 가능 서비스를 시연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마, 거위, 고추장은 물론 풋, 옥수수까지 맞춤형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현의 맞춤형 농업은 전체 사슬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맞춤형 농업의 총 생산액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침략 일본군 731 부대 죄증 진열관이 중국 침략 일본군의 죄증 원본 한 점을 일전 공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침략 일본군은 할빈이 주둔한 731 부대, 북경에 주둔한 1855 부대 및 일본 본토의 군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모기, 벼룩, 파리 등을 이용한 곤충 세균 무기 연구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일본군 병사를 대상으로 모기 감염 실험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일본 육군 군의단 기관지 군의단 잡지 1943년 1월 10일에 발행한 잡지에는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를 이용한 인체 접종 실험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일본 육군군의 소주아 이쿠마 켄치이며 1940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실험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일본군이 세균 무기 연구와 관련해 기관 간 협력을 진행했음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상기 실험은 731 부대 부대장 이지 히로와 육군 군의학교 교관을 지냈으며 이후 731 부대 세균 연구부 부장을 맡았습니다.

맡은 기쿠치 히토시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시노다 오사무는 731 부대와 1855 부대 권총반의 책임자였으며 그가 1940년에 작성한 야외 권총 검색표는 중국 동부 화북 지역의 주요 질병 매개 모기종의 형태와 특징을 상세히 조사 정리해 일본군의 실전에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국 침략 일본군이 사람을 실험 재료로 취급한 범죄적 본질을 드러냈으며 그 실험 범위가 일본 본토까지 확장돼 자국 병사조차도 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일본군의 세균전 범죄 론리 속에서 사람은 연구 재료로 간소화됐고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체 실험 대상이 됐음을 재차 입증했습니다.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상반기 해당 기관은 할빈의 주요 문화 관광 거리, 관광지, 상권 등 영업장소에 160개의 이중언어 소비자 권리 보호 법무소를 신규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정 언어 장벽 등 고충을 해결했습니다. 이중언어 소비자 권리 보호 법무소는 중국어와 러시아어 이중언어 권리 보호 표지, 불만 신고 안내 및 등록 대장을 통일적이고 규범적으로 설치하고 클라우드 권리보호 채널과 현장 조정 서비스를 융합해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대외 권리보호 업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현재까지 할빈시 전체 누적 1,640개 소비자 권리보호 법무소를 건설했으며 그중 이중언어 대외 권리보호 법무소 소는 340개에 달합니다. 최근 공업 및 정보화부가 국가 컴퓨팅 파워 상호 연결 지역 노드 구축 명단을 발표했으며 흥용 강성이 성공적으로 선정돼 전국 컴퓨팅 파워 상호 연결 체계에 공식 편입됐습니다. 이는 우리 성의 컴퓨팅 파워 인프라 구축이 단일 지점 배치에서 광역 간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동북 지역의 컴퓨팅 파워 거점으로서 우리 성의 컴퓨팅 파워 규모는 동북 3성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영화국 통계에 따르면 올 여름 성수기 영화 흥행 수입은 124억 9,800만 원, 관객 수는 3억 4천만 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4.45%, 5.86% 증가했으며 국산 영화 흥행 수입 점유율은 71.71%를 기록했으며 상영 횟수는 1,851만 회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평균 티켓 가격은 36원 74전으로 2022년 이후 여름 성수기 최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13번째 시간입니다. 왕대발은 머리를 푹 숙이고 근엄한 표정을 짓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1: 내가 너무 괘씸 아니었구만.
0: 방 안에는 삽시의 화기가 돌았다. 정치위원은 슬쩍 화제를 돌렸다.
2: 원해발 나무, 요즘 부대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걸 알고 있어?
1: 그건 뭐 별로 비밀도 아니지 않습니까?
2: 동부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1: 아니, 제가 뭐 부대 생활을 하루 이틀 해본 사람입니까?
2: 그럼 동부는 어쩔 생각이요?
1: 어쩌다니요? 요 집에 불이 나서 모두들 불을 끄느라고 야단인데 내가 집에 그냥 앉아있는다면 그게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수석의 교약을 헛받은 거나 다름없죠.
2: 역시 로병이 다르긴 다르구만.
1: 숱한 신병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체면을 지켜야지요.
2: 왕대발놈, 동문의 가정 권한에 대해서는 정치처에 말해서 동문의 고향의 현당위원회에 편지를 써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소.
1: 정치원 동지, 감사합니다.
2: 왕성놈.
3: 네.
2: 동문에 대해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기요.
3: 그럽시다. 지도원이 지금 전사들에게 동원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0: 곽상이 앞에서 걷고 있을 때 화정방이 바싹 뒤따랐다.
4: 된장 동지, 애꾼을 영창에다 며칠 가두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정치위원 동지는 몇 마디로 제껏 해결했습니다.
3: 그러게 말이오. 난 싸움에서는 겁을 모르고 나서지만 저런 문제에 들어가서는 저렇게 조리있게 말할 줄 몰라서 탈이거든.
0: 그들이 이리쯤 가자 마침 수림 속에서 한창 우렁우렁한 연설 소리가 들리더니 전사들이 흥분으로 술렁거렸다. 정치위원과 곽상, 왕대발, 화정방은 나무 뒤에 조용히 서서 지켜보았다.
5: 어머들, 저의 태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모주석과 당중앙에서 맡겨주는 임무를 견결히 완수하겠습니다.
0: 수림 속에는 전사들이 배낭을 깔고 정연히 앉아있었고 대호의 앞에는 상이 놓여있었다. 상후에는 붓과 벼루와 흰 비단천이 놓여있었는데 비단천에는 벌써 많은 전사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6: 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침략하고 대만을 강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개문제 같은 걸 뒷전으로 미뤄야 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문제는 혼란을 극복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조선 인민 앞에 나선 문제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희 태도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전선에 나가 용감히 싸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 월성!

0: 격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왕대발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갔다. 갑자기 왕대발이 나타나는 바람에 대우가 술렁거렸다.
1: 아니, 저게 애꾼이 아니야?
2: 마소, 저 애꾼은 오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언제 나왔대?
3: 그러게, 하늘에서 떨어졌나?
4: 어떻게 나타났을까?
3: 그러게,
1: 그러게 말이야.
5: 내가 범한 엄중한 과거에 대해서는 다른 회의에서 엄숙히 반성하겠습니다. 나로 말하면 규율을 지키는 면에서나 개인의 성격 면에서나 문제를 보는 면에서나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남은 반성을 하는데 동무들은 왜 웃어? 앞에서 발언한 동무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돼요. 조선 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개인의 문제 같은 건 뒷전으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오. 지난 시기 내가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건 동무들이 다 잘 알고 있어. 흰소리를 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조선에 나가서 미국 놈이 나의 사격권 안에 들어오기만 해보. 내가 그 놈의 대갈통을 겨루기만 하면 절대 빼떼기를 맞추는 일은 없을 거야. 동무들, 미제국주의를 때려엎기 전에 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이것이 나의 결심이야.
0: 이렇게 외치고 난 왕대발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3: 아니 이러지 마. 왕대발 동무, 이러지 말라니까.
1: 이보라고 애꾼, 상급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제청하지 않는다니까.
0: 누가 말리건 말건 왕대발은 벌써 이빨로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었다.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선혈이 흐르는 손가락으로 흰 피단천에 왕대발이라는 글자를 큼직히 써놓았다.

0: 예수 소리가 뜸해지자 다른 한 전사가 앞에 나섰다. 그 굴지고 순박해 보이는 그 전사는 장승처럼 똑 버티고 서 있다가 무겁고 침착한 걸음걸이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말없이 붓을 거머쥐었다.
1: 어이, 꼭다리. 아, 붓대가 부러지겠네. 그건 강철로 만든 기관총이 아니란 말일세.
2: 꼭다리, 왜 말이 없나? 앞에 나섰으면 말을 하라고.
3: 평소에 말 한마디 하지 않던데 이럴 때 한마디 해보라고.
0: 정치위원은 그 전사의 말이 없지만 너무나 진지한 행동에 감동되었다.
4: 저 동무 이름이 뭐예요?
5: 교대항이라고 하는데 기관총 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만 하면 키가 작지 않지요?
4: 완전히 거인이구만.
5: 저 동무는 군복을 내줄 때마다 후방고에 가서 바꿔옵니다. 그리고 저 동무의 발을 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발 두 개만큼이나 됩니다. 제일 크다는 신도 맞지 않습니다. 저 동무는 식성도 대단합니다. 굴을 뚫거나 힘든 일 할 때는 혼자서 세 사람 몫을 해제낍니다.
4: 교대항이라 아주 인상 깊은 동무구만.
0: 그때까지도 교대항은 말 한마디 없이 우뚝 서 있었다. 모두들 채척했다.
1: 교장 동무! 어서 말아!
6: 어서 말아! 어서 말아!
7: 교장 동무!
8: 난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가리키는 곳이면 어떤 곳이나 다 가겠습니다.
1: 옳소, 옳소, 옳소!

0: 국민 지원군 전사들을 실은 기차는 서북부의 함양에서 출발하여 5박 4일 낮 4일 밤을 달렸다. 나흘째 되는 날 낮에야 기차는 압록강변에 자리 잡은 단동시에 도착했다. 기차역에서 시내를 바라보니 산을 등지고 압록강을 끼고 앉은 단동시는 무척 아름다웠다. 하지만 정거장을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전사들은 이 도시가 전쟁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스팔트 길에는 미국 비행기가 떨군 포탄 자리가 나 있고 난전의 진열장에도 물건들이 질서 없이 널려 있었다. 불안에 잠긴 시민들이 도시 주변 마을로 피신하고 있었다. 반부 위치를 정하고 물건을 정리하려는데 사부에서 긴급 집합을 알렸다. 사장이 앞에 나섰다.
1: 동지들, 지금 우리 부대는 조선의 대안인 단동시에 도착하여 수시로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전의 형세는 아주 존엄합니다. 인천에 상륙한 미국 침략군은 졸레 총리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하여 발표한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38선을 넘어 조선을 침범했습니다. 10월 1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임시 수도 평양과 양덕, 원산, 함흥 등 도시들도 연이어 함락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임시 수도는 이미 압록강에서 멀지 않은 동북부의 강계로 옮겨왔습니다. 적들은 11월 23일 전으로 조선 전쟁을 끝내겠다고 고화되면서 중조 두 나라의 국경지대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적들은 4개 군의 13만여 명의 병력을 집중하여 동서전선으로 나누어 여러 갈래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 형편은 몹시 엄중합니다. 지금 저는 집단군 사령부의 지시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부대는 조선 북부의 일정한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적들의 진공을 막아내고 조선 인민군이 후퇴하여 정비하도록 도와주며 앞으로의 전투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단코, 구성, 태천, 구장동, 덕천, 영원, 오로리 등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방어전을 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사의 임무는 적들이 오기 전에 앞서 우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그날 법으로 강을 건너야 합니다.

0: 사장의 포치가 끝난 다음 사의 참모장이 각 탄에 조선 작전 지도를 내주면서 매개 련에 조선족 연락원을 한 사람씩 배치했다. 탄의 정치위원 주부가 사의 회의에 참가하고 탄부로 돌아왔다. 호위반 전사들이 새로 내준 소못을 입으면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 소못은 조선인민군들의 소목과 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다.
1: 아니 군대에 온 지 몇 해 잘 되지만 옆을 틀어서 만든 군복 저고리는 처음이군. 이러다 우리를 여전사로 알겠는데.
2: 아무렴은 뭐라나. 그저 뜨뜻하면 제일이지.
1: 정치원 동지, 이 붉은 줄을 쭉쭉 씌운 군관복도 다 왔으니 어서 입어보십시오.
3: 그러게요. 그 군복을 입으면 조선 전선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겠는데.
0: 주부가 군복을 입으려 할 때였다.
1: 조이!
4: 공수경보!
1: 공수경보!
4: 공수경보다!
1: 공수경보다!
4: 공수경보다!
0: 공습경보 신호가 울린 지 얼마 안 되어 몇십 대의 미국 비행기들이 단독 맞은 쪽인 조선의 신의주 상공에 덮쳐들었다.
1: 내릴 것이다!
4: 내릴 것이다!
0: 비행기가 투하하는 폭탄은 신의주에 떨어졌지만 드넓은 암록강을 사이돈 단동시의 유리창들도 부르르 떨렸다.
5: 정치원 동지, 저를 좀 보십시오. 조선 사람들이 폭탄 용기를 무릅쓰고 마구 내뛰고 있습니다.
3: 보고 있어.
6: 아니, 이 저 아이를 업은 여성이 폭탄을 피하다가 안 되니 강물에 막 뛰어듭니다.
5: 암록강은 너비가 몇백미터인데 마구 물에 뛰어들면 더 위험한데.
7: 아주머니! 돌아가십시오! 안 됩니다!
0: 주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은 칼로 에이는 듯이 아파났다. 그가 초조한 눈길로 앞뒤 좌우를 살피고 있을 때였다.
8: 조동무! 이보! 조동무!
0: 우렁우렁한 그 목소리는 몹시 귀에 익었다. 찬찬히 보려 했으나 연기가 흩날리면서 앞을 가리웠다. 앞에 서 있던 전사가 소리쳤다.
1: 정치원 동지, 등탄장과 서령입니다.
3: 뭐라고? 등탄장?
1: 네, 옳습니다.
8: 동무들, 잘 있어?
1: 전원 동지, 반갑습니다.
8: 나도 동무들이 보고 싶었어. 등탄장, 조성치위원, 자네? 이거 하늘에서 떨어졌나?
0: 1년 만에 만난 등군 탄장과 주부 정치위원은 뜨겁게 포옹했다. 주부는 두 손으로 등군의 오른손을 쥐었으나 그것은 나무 꼬챙이처럼 뻣뻣한 장갑을 낀 의수였다. 그제야 그는 등군이 오른팔을 잘랐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3: 자네, 그네 한쪽 팔 잃었구만.
9: 에이, 보소품 하나가 없어졌을 뿐이니 괜찮아. 그래서 허리띠를 매기 좀 불편하긴 하지.
3: 보소품 하나라니. 편한 소리를 하고 있군. 자네, 목 위에 있는 부속품이 없어지면 여기로 올 수 있겠나?
9: 어이, 그야 물론 안 되지. 그 부속품은 발동기란 말이오.
0: 주부는 등군의 왼손을 잡고 산비탈로 올라갔다. 여덟 번이나 부상당한 로 전사는 이전보다 몸도 포근하 축했고 검실검실하고 강파리한 얼굴도 노루축축해졌다.
3: 등동무, 병원 생활 1년에 혼이 났지?
9: 에이 참, 말도 말게. 정말 진저리가 나네.
3: 그래, 몸은 좀 어떠나? 낯색이 썩 좋지 못하구만.
9: 왜 좋지 못하겠나? 멀쩡한 사람을 한 해 동안이나 병원에 가둬놨으니까 그렇지.
3: 난 동무의 뱃속에 아직도 차라리 두 개나 그대로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동무한테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동무가 이젠 군대 생활을 하기는 틀렸다고 하더구만.
9: 그건 다 헛된 소리야. 난 별 문제가 없네. 뭐라고? 이렇게 멀쩡하잖아.
3: 아니, 별 문제가 없다니.
9: 이젠 그런 소리 그만하고. 그래, 날 받아주겠는가 하는 것부터 좀 말해주게.
3: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오.
9: 무슨 문제인데?
3: 동문 어떻게 되어 이렇게 왔나?
9: 기차를 타고 왔지. 동무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지.
3: 아니,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오.
9: 그럼 뭔데?
3: 내가 묻는 건 동무가 병원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오. 난 동무에 대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9: 이전에 나 때문에 비판받은 걸 두고 그러나?
3: 동무가 나에게 진지를 맡겨놓고 团장이 앞장서서 도치카를 까부신다고 나섰다가 온몸이 피범벅이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9: 그리고 사부의 비판까지 받고.
3: 그게 어디 한두 번인가? 그러고도 웃음이 나오나?
9: 하지만 전투가 승리했으니 보람이 있은 게 아닌가?
3: 자자자, 말을 내돌지 말고 이번에 어떻게 병원에서 나왔는가부터 말해보게.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